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프로시안입니다. 오늘 민족의 멜로디 첫 곡으로 조선족 노래 고향의 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21.3126657% 21.3126658% 21.3126587%
1: 이 퍼센트수는 이미 멸종된 멸종위기종 비례입니다. 현재 매일 지구상에서 150가지 물종이 소멸되고 있고 생물종의 27%가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대에 들어서 멸종 속도가 자연 상태보다 1000배나 빨라졌습니다.
0: 21.3126 6719% 21.3126 6725%
1: 생물 멸종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속히 정지 버튼을 눌러주지 않는다면 모자나 인류도 계량기 속 멸종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이어서 장종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0: 수간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김팔원숭이들은 키위와 야생요새를 먹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오둠이 내려앉은 저녁시간, 말집집에 하나둘 불이 밝혀지자 먼 길을 걸어 이곳에 닿은 아시아 코끼리 일가가 길 한길에 자리를 찾아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일 그들은 새 여성길에 오릅니다. 령대한 코끼리들은 새 집이 바로 저편의 아름다운 포장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자연보호지 체계 구축에 힘입어 중국의 90% 육지 생태 시스템, 71% 국가종점 보호, 야생 동식물 종들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야생 동물들이 안전하고도 광활한 서식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0: 같은 하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생물 다양성,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2: 계속해서 가사 후속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평생의 사랑.

0: 저 수수께끼 하나만 잡을까요?
1: 좋죠.
0: 설산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수도 꼭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너무 간단한데요. 물이죠.
0: 제가 말하려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1: 미세 플라스틱은 직경이 5mm 미만의 플라스틱 밀입자를 말합니다. 연간 인류 사회에서 산생되는 약 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재분해되지 못하고 점차 잘게 부서져 생물 순환 시스템에 진입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세계 83%의 상수도 수질에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고 적어도 50% 인류의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그럼 이번에는 수학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1: 얼마든지요.
0: 하루에 비닐봉투 두 장을 사용할 경우 1년이면 몇 장 정도 될까요?
1: 연계요.
0: 자, 수학 계산이 잘 안 되시는가 보는데요.
1: 네, 저희 뜻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끼니마다 플라스틱 성분이 섞인 음식물과 식용수를 마시지 않기 위해 비닐봉투, 가급적면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위해가 상당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지난주 천조10호 화물 우주선을 실은 장정 7호 요 10일 운반 로켓이 우리나라 문창 우주발사장에서 점화 발사되었습니다. 약 10분 뒤 천조10호 화물 우주선은 로켓과 성공적으로 분리돼 예정 궤도에 진입했고 이후 우주선 태양광 패널이 순조롭게 펼쳐져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또 천조10호 화물 우주선은 궤도상 운영 중인 우주정거장 조합체와 만나 도킹을 완수했습니다. 천조10호 화물 우주선에는 선외 우주복 한 세트와 우주비행사 궤도 체류 소모품, 추진제, 응용 실험 장비 등 각종 물자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중국 요인 우주 프로젝트가 우주정거장 응용과 발전 단계에 진입한 이후 다섯 번째로 진행한 화물 보급 임무이고 프로젝트 기획 실행 이래 39번째 발사 임무입니다. 또한 장정계열 운반 로켓의 641번째 비행이자 천주 우주선의 제10번째 비행 임무입니다. 중국 요인 우주 프로젝트가 계속해 좋은 소식을 전해오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40편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동분마의 고장 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주황혁명 근거지 민서역사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수리공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리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40편 국토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석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토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공간의 발전 구도는 국가 발전 목표, 발전 전략과 발전 방식의 공간적인 구현이며 경제와 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기본 매개체입니다. 국토공간의 발전 구도가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못한가에 따라 한 나라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가와 발전 과정에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경제와 사회 활동이 공간상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는가가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로 각지의 인문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토 공간을 전부 도시 건설을 진행하고 현대 공상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도시화 공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생태공간과 농업생산공간을 충분히 보유해야만이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식량안전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류발전에 적합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포도 매우 불균형합니다. 주로 흑하, 덩충선의 동남방향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공업화, 도시화에 적합한 지역과 농업생산발전에 적합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 고도로 겹쳐 기능상 충돌이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연간 경제법칙의 작용하에 인구와 산업들이 발전에 적합한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어

공간 모순이 한창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세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특정된 지리 공간 조건에 근거하고 자연 법칙, 경제와 사회 발전 법칙에 따라서 경제 수요, 생활 수요, 생태 수요, 안전 수요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데 더욱 편중하여 정부의 규제 역할과 조절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고 경제 발전, 인민 생활, 생태 환경, 국가 안보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며 상대적으로 제한된 국토 공간 자원으로 사회주의 현대화의 실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추적함에 있어서는 인구의 총량과 구조의 반등, 경제 발전 단계 및 그 특징, 생태 환경 조건의 제한,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구도 등 요소를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인구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성장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래지 않아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로령화, 도시화가 한층 발전하면서 인구의 분포가 공간적으로 도시화 지역으로 몰리는 것이 대세로 되고 있으며 거주 공간의 질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공업화의 중간 단계와 후반 단계에 처해 있으며 경제 구조가 점차 첨단화로 전환하고 발전 방식이 집약형으로 전환하면서 산업 공간 수요의 증가폭이 작아지고 집약형과 효율성이 대세로 되고 있습니다. 생태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생태 환경에 대한 보호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총체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와 경제의 성장에 따른 압력과 기후변화 등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보의 시각에서 보면 외부 위험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인구와 경제 공간의 분포가 불균형적인 것과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하는 것 사이의 모순이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함에 있어서의 기본 경로는 바로 주체 기능 구역 제도를 완비하고 자원과 환경의 수용력에 립각해 각지의 비교 우위를 발휘시키면서 도시화 지역, 주요 농산물 생산지, 생태 기능구 등 3대 공간 구도를 점차 형성하고 그 기초에서 중대 기반 시설, 중대 생산력과 공공자원의 분포를 최적화함으로써 각이한 기능 공간의 우위를 서로 보완하고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도시화 지역에서 경제와 인구를 능률적으로 집결시키고 기본 농지와 생태 공간을 보호하는 것을 지원하고 주요 농산물 생산지에서 농업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며 생태 기능구가 발전의 중점을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 제품을 제공하는 데 놓는 것을 지원하고 생태 기능구의 인구를 질서 있게 점차 이전시키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도시화 지역이 비교 우위를 기초로 한 합리적인 분업과 공간의 집약적인 사용을 통해 경제 산출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전 지부를 통해 주요 농산물 생산지와 생태 기능구의 발전을 지원하고 변강 지역의 인구, 경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국토 공간 전반의 발전 구도가 균형을 이루고 최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추적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각이한 공간의 선후 순서를 합리하게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에 따라 농업 생산 공간을 선차적인 위치에 놓고 그 다음으로는 생태 보호 공간, 마지막으로 도시 개발 공간으로 하는 이 선후 순서에 따라 3구 3선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에 기초하여 국토 공간

0: 공간 규획을 과학적으로 작성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자연 조건과 인문 지리 조건, 발전 수요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국토 공간 및 그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국토 공간 발전의 지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공간 기초 도표를 형성함으로써 각종 개발 보호 건설 활동에 기본적인 의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공간 리용 효율을 적극 제고하고 공간 활용 방식을 혁신하며 신형의 공간 자원을 개척하고 자연 법칙과 경제 발전 법칙에 부응하여 경제와 인구가 발전에 적합한 지역으로 합리하게 집결되고 서로 어울리도록 함으로써 주체 기능이 효과적으로 제약되고 질서적으로 개발되는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형성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하여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순정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동분마의 고장, 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하 서쪽, 기륜산 산발과 룡수산 사이에 조성된 좁고 긴 통로는 황하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이름이 하서회랑입니다. 하서회랑은 예로부터 중원에서 신강과 주황아시아, 서아시아로 통하는 통로였고 고대 비단의 길의 요충지였으며 따라서 주변에 많은 마을과 도시가 조성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단의 길이 남긴 눈부신 보석 중 하나인 무유입니다. 하서회랑의 동쪽에 위치한 비단의 길의 도시 무유는 남쪽으로 기련산과 마주하고 북쪽으로는 텅그리 사막과 인접합니다. 또 무유는 옛적에 량주라 불렸습니다. 서한 초기 한무제는 서역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흉노에 대항하기 위해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고 기원전 121년 한무제의 어명으로 파견된 곽거병이 하서에 주둔한 흉노를 격파하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한무제는 곽거병의 무공군위를 표창하기 위해 량주를 무위라 개명하고 이곳에 무위와 장액, 돈왕, 주천 등 하서 4개 군을 두었으며 이로부터 하서는 서한에 편입되었습니다. 기원전 106년 한무제가 천하를 13개 주로 나누면서 무위는 량주 자사부에 속했습니다. 동서교통의 원활함을 유지하고 흉노와 청족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한나라는 무유와 주변의 하서 지역에서 이민둔전 제도를 시행하고 담벽을 쌓았습니다. 그 후 16국 시기 전량과 후량, 남량, 북량도 모두 이곳에 도읍을 두었고 수와 당, 송, 명, 청나라는 선으로 이곳에 군과 부, 주, 위, 도를 두었습니다. 2000여 년 동안 줄곧 사막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를 끼고 다섯 도시로 통하는 요충지였던 무위는 고대의 서역과 경제문화 교류를 진행하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유구한 역사는 무위에 많은 문물과 명승고적을 남겼습니다. 무위 도심에 위치한 뢰대는 전량국이 축조한 룡균대였으며 뢰조전과 삼성투모전 등 단 5일 솟아있는 고건물은 명과 청나라 때 신축한 것입니다. 고건물의 주변에는 또 고목이 울창하고 맑은 물의 호수가 펼쳐져 예스러운 명소의 아름다움을 가미합니다. 1969년 뢰대의 동남쪽에서 186년 내지 219년대의 동안시기 대규모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벽돌로 묘실을 쌓은 이 무덤에서 귀중한 문물 231점과 고대 동전 3만 개가 출토되면서 무위는 사학가들로부터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지하 박물관이라 불립니다. 출토된 문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교한 청동기로 된 마차 의장용 99점인데 그중 달리는 말을 주조한 청동기 동분마의 예술적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마초룡작, 마답 비언이라고도 하는 이 동분마는 34.5cm 높이에 45cm 길이, 무게 7.15kg에 달하는 초록색과 고동색이 어우러진 청동기입니다. 머리를 쳐들고 울부짖는 동분마의 새 말발굽은

방중에 떠 있고 오른쪽 뒤에 말발굽 하나만 놀란 새를 밟고 있습니다. 모양이 날렵하고 기색이 생동한 동분만은 전통적인 천마의 틀에서 벗어난 동시에 역학적 균형 원리에 부합되며 청동기 예술의 극치를 자랑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86년에 국보로 선정된 이 동분마는 현재 감숙성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동분마가 출토된 뢰대에는 천마 문화를 주제로 하는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롱서학부의 으뜸이라 불리는 무위 동남쪽의 문묘는 황궁 건물을 모방해 조성한 고건물 군락입니다. 이곳에서는 고건물이 장엄함을 연출하고 그 사이사이에 뿌리내린 울창한 고목이 하늘을 가립니다. 이 고건물은 전량국 또는 서화 시기인 1437년부터 1439년 사이에 신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묘는 2.5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다양한 건물을 거느립니다. 그중 동쪽에는 만세문종이라 불리는 문창제군을 공양한 문창궁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물이 자리잡고 남쪽에는 삼문이 있으며 북쪽에 숭성사, 주왕의 공자의 사당 공묘가 있고 서쪽에 양주부유학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무 문묘 앞에 위치한

0: 한때 위풍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서화 문명이 몽골의 말발굽에 의해 정복되는 과정에서 서화의 문물과 도서 다수가 사라지고 수백 년의 세월 속에서 현재는 심지어 당강족도 역사 무대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화의 문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고 서화 문화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무위는 서화 역사와 중국 역사를 연구하는 소중한 자료를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으며 그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서화 박물관입니다. 무위산에서 남쪽으로 50km 거리에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있고 깎아지른 벼랑에 하늘 사다리를 방불케 하는 계단이 조성된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바로 하늘 사다리라는 의미의 천재산입니다. 천재산 석굴은 중국 초기 석굴 중 하나로 중국 석굴의 비조라 불립니다. 16국 시기 붕량 때 축조를 시작한 천재산 석굴은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천재산 석굴은 현재도 많은 문물과 흔적을 보존합니다. 벽화도 넓은 면적으로 보존되고 3층으로 된 석굴에 크고 작은 불감 17개와 100여 개 조각상, 그리고 위나라, 수나라, 당나라 때의 많은 소중한 문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심 석굴에 자리 잡은 불상은 뒤에 산을 등지고 발 아래에 맑은 호수를 밟고 앉아 있는데 가벼운 물 한 개가 불상을 감돌며 흐르고 산과 물, 불상과 구름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펼쳐 감탄을 자아냅니다. 유구한 불교 역사를 보유한 무위에는 또 서역의 고승 구마라습이 무위에서 불법을 전파하고 불교 경전을 번역한 공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나습사탑과 중국과 일본 간 친손 교류를 증명하는 대운사, 하서의 4대 유명사원인 해장사, 정교한 건축을 자랑하는 송룡사탑을 비롯해 많은 불교 사원과 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당나라 때인 800년대에 신축한 서장 불교사원 천당사는 불조 석가모니전과 공행궁, 문수전, 대경당, 룡왕전, 천불전 등 다수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원을 감싼 산발에는 숲이 무성하고 사원 앞으로는 맑은 강물이 흘러 자연경관도 빼어납니다. 북쪽으로 텅그리 사막과 인접한 무위에는 사막과 초원, 정원이 어우러진 중국 최초로 사막과 오아시스를 접목한 관광 놀이공원, 무위 사막공원이 있습니다. 독특한 지리적 조건과 알맞은 기후로 인해 무위에서는 포도가 많이 나고 따라서 무위는 중국 와인의 고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당나라 때 시인 왕한의 시 량조사에 나오는 포도로 빚은 멋진 술을 야광옥잔에 부어라는 구절이 바로 무위의 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주황혁명 근거지 민소력사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황혁명 근거지 민소력사박물관은 복건성 룡암시 신라구에 위치해 있으며 민소혁명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주황혁명 근거지인 민서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국가기념류 종합박물관으로서 담진림 등 기성세대 무산계급 혁명가들의 제의하에 지어졌습니다. 주황혁명 근거지 민소력사박물관은 1986년에 건설되었고 1989년에 정식으로 대외에 개방되었습니다. 주황혁명 근거지 민소력사박물관의 건축면적은 1만여 평방미터에 달하고 전시공간은 5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2만여 점의 문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소 주황혁명고는 모태동 동지와 주덕 동지가 직접 영도에 개척한 것으로 즉 주황혁명고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민소 주황혁명고는 1930년 3월에 정식 설립되었으며 1931년 4월에 이를 주황혁명 근거지에 편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확장을 거쳐 구역과 인구 모두 주황혁명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서 핵심구가 형성되었습니다. 민서 주황혁명구는 주황혁명구와 중국 혁명 역사에서도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서 주황혁명구는 막스주의 중국화의 중요한 실천지로서 모태똥 사상의 중요 발원지로 되었습니다. 20세기 20년대 말부터 30년대 전기까지가 모태똥 사상의 형성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모태똥은 민서 주황혁명 근거지에서의 혁명 실천을 통해 막스 레닌주의의 기본 원리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시키고 보편적 이의가 있는 일련의 리론 관점을 제기해 모태똥 사상을 초보적으로 형성했습니다. 민서 주황혁명고는 주황 홍군의 고향과 장수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민서 주황혁명고는 홍군 제4군의 생존과 발전, 홍군 제4군이 복건에 진입해 혁명 근거지를 건설하는 데 공간과 조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민서 주황혁명고는 또 주황혁명고의 후방 보장기지로서 주황혁명고의 경제 중심이기도 합니다. 민서 주황혁명구는 토지혁명과 농업생산, 공업, 수공예를 발전시키는 면에서 많은 경험들을 정립했습니다. 그때 수공업과 공영공업은 전체 주황혁명구의 절반을 차지했고 주황혁명구의 물자 집결지였기에 이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상점들이 즐비하며 시장이 번영했습니다. 근현래 주황혁명 근거지 민서 역사박물관은 선후에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 국가 국방교육 시범기지 등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애국주의 교육과 혁명 전통 교육의 중요 장소로 되어 룡암시 홍색 문화의 중요한 브랜드와 창구로 거듭났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수리공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아마비에 시력까지 잃은 사람이 과연 오토바이며 전기 자전거이며 심지어 대형 농기계까지 고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31살이 되기 전에는 리희주 자신도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수리공 일을 15년째 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믿고 일을 맡깁니다. 리희주의 수리부는 하남 남양 당하현 대하툰진 마장채촌의 작은 농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녁 7시쯤이면 이웃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리희주 옆에 앉아 수다를 떨며 리희주가 차수리하는 광경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몇 분만 만지면 모두 고쳐집니다. 리희준의 정원 대문에는 눈에 띄는 붉은색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간판에는 전기 자전거 수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높이 1m, 길이 2m의 작업대가 있으며 작업대 위에는 리희주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공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구들은 크기에 따라 가지런히 수납함과 공구 상자에 수납되어 있었으며 리희주가 팔만 뻗으면 닿을 수 있었습니다. 16살 전까지는 리희주의 세계도 다채로웠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푸른 밀밭에도 가보고 황금빛 옥수수도 뜯었으며 배가 고플 때면 왼손에는 흰 만두를 움켜쥐고 오른손에는 빨갛게 익은 도마도를 들고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다리만 불편했습니다. 3살 때 고열로 인해 그는 소아마비를 앓게 된 것입니다. 내리지 않는 고열 때문에 부모님은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주사를 맞은 후 열은 내렸지만 이튿날부터 걷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소아마비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소아마비 진단을 받은 후 리희주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유채꽃이 필 무렵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갑자기 파란색 나비 한 마리가 제 눈앞에서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파란색 천이 제 두 눈을

을 감싼 듯 했습니다. 리이준은 8살 때 심막막 박리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책의 글씨도 보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리이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라도 학교로 향하는 길만 보인다면 넘어지면서라도 학교에 갔습니다. 그렇게 리이준은 교실 밖에 쭈그리고 앉아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16살이 되었을 때 학교 가는 길마저도 이젠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리도 불편한 데다 눈까지 보이지 않아 부모님의 부담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리이주의 삶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는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낮과 밤의 교체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매일마다 눈물 범벅인 어머니의 모습도 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뒤로한 채 자신을 방에 가뒀습니다. 그러던 중 리이주의 부모님은 그에게 라디오 한 대를 선물했고 그는 우연히 주황이민 방송국의 장애인들의 벗이라는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의 분투 이야기를 접하고 나니 그는 더는 이렇게 인생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희준은 집 밖에 나와 햇볕을 쬐기 시작했고 방송을 들으며 밥도 제때에 먹으며 새로운 시작을 시도했습니다. 농번기에는 엄마의 도움으로 밭에 나가 땅콩과 옥수수를 수확했고 농한기에는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농기계 수리에 몰두했습니다. 29살이 되던 해 리이준은 마사지를 배우러 집을 떠났었는데 형과 형수가 뜻밖의 사고로 인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젠 연세가 많은 부모님과 아직은 너무 어린 조카 리희준은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형과 형수가 오토바이 한 대를 남겼습니다. 비록 제가 오토바이를 탈 수는 없지만 이를 수리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래도 밥벌이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리희준은 매일 틈만 나면 오토바이를 만지며 그 구조와 선로, 심지어 라사못 하나하나의 위치까지도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처음 부모님은 희주가 차 수리를 하려다고 하니 이를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실명한 사람이 어떻게 차를 고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랜 설득 끝에 어머니는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월 9일, 리이준은 어머니와 함께 부품을 사러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고객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객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면 더는 고객이 오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리희준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개업한 지 5일 만에 첫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한 마을의 할아버지 한 분이었습니다. 리희준은 긴장감에 진땀을 뺐고 옷마저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만을 연구했는데 첫 손님은 3륜차를 끌고 왔더군요. 잠시 당황하긴 했으나 그래도 잘 만져보니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차 수리에 성공하니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으로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리이준은 5원을 벌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돈을 호주머니에 넣었고 몇 초 지나지 않아 또 돈을 꺼내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고이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륜차 주인 할아버지도 이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리이주를 찾아왔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리이주는 포기하지 않았고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경험 있는 수리공에게 찾아가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대형 농기계도 손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리이준은 손을 깨끗이 씻고 마당에 앉아 기타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0: 것입니다. 그 누구의 삶도 순탄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리이준은 어둠 속에서 몇 번이고 넘어지고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가장 밝은 모습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새 봄이 좋아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리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파는 여름에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리파는 여름이 시작되는 날로서 사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음력으로는 4월, 양력으로 5월 5일이나 6일이며 이날 태양 환경은 45도입니다. 기후학의 표준에 비추어 보면 5일간의 평균 기온이 섭씨 22도에 이르러야 여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황하 중하류 지구의 립하 시절 기온은 이 기후학의 표준과 대체로 가까운 바, 이 지구는 바로 24절기의 기원지입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립하를 여름의 시작으로 삼은 것은 실제 정황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립하 15일간을 5일씩 3개호로 세분한 후 4개호의 특징을 총화했습니다. 초고에는 개구리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있다면 개구리들이 논밭이나 강모에서 울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이후에는 지렁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있다면 지하의 온도가 높아져 지렁이들이 땅속으로부터 땅 위에 기어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3호에는 오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는 황하 이남 지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봄을 태어나는 계절이라고 말한다면 여름은 자라나는 계절로서 대지의 동식물은 모두 왕성한 생장기에 들어섭니다. 전국 각지의 기온은 대폭으로 높아지고 강우량도 많아져 남방의 올뼈는 이미 분화를 하고 유채는 열매들이 거의 익어갑니다. 봄에 심은 콩, 옥수수, 수수, 조, 면화 등이 연이어 싹트 오릅니다. 농작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까닭에 농전 관리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이때 특히 제때에 김을 매어 잡초를 없애버려야 하므로 한간에서는 하루 김을 늦추면 사흘 김매도 다 못 맨다는 속담까지 있습니다. 파종을 놓고 말한다면 속담에 말하듯이 리파를 전후해 고구마를 심고 벼를 심고 깨를 심습니다. 밀은 한창 무성히 자라나는 시기이므로 농전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과거엔 리파가 되면 농작물도 자라지만 해충도 번성하고 또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을 제거하는 행사를 권장했습니다. 리파에 이르면 그간 일교차가 크고 변화 많던 날씨는 안정되고 천지 만물은 무성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잎새를 띄운 나뭇잎은 윤기를 더하고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싹을 틔워 푸르름의 여름으로 넘어가고자 몸부림칩니다. 이때 마을에 한두 그릇쯤 있는 잎합나무에서 흰 꽃이 핍니다. 꽃은 마치 흰 쌀밥같이 온 나뭇가지를 뒤덮으며 피는데 꽃이 한꺼번에 잘 피면 그에 풍년이 들고 꽃이 신통치 않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하여 우리 조상들은 쌀밥나무라 부른 잎합나무를 통해 그 해의 풍륭을 점쳤습니다. 산에는 뽁국이 우러예고 들에는 온갖 나물들이 지천으로 돋아나 입맛을 돋굽니다. 로금이 무성해지고 농가에서는 모자리 돌보기 등의 농산일이 한창일 때입니다. 리파가 지나면 여름이라 했지만 산간지방에서는 우박이 내려 담배, 깻잎, 고추 등 어린 모종이 해를 입기도 하며 또 높새바람이 불어 농작물에 잎을 바짝 마르게 하는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음력에서는 보통 4, 5, 6월의 석 달을 여름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리파 이후 립추 전날까지 여름이라고 합니다. 이맘때면 고구에 마련한 모짜리도 자리를 잡아 농산일이 좀 더 바빠집니다. 여름이 다가올 것을 알리는 리파는 신록을 재촉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리파가 되면 농작물도 자라지만 아울러 해충도 많아지고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들을 없애는 작업도 많습니다. 옛날 어떤 지역에서는 세시 행사의 하나로 리파 무렵 쑥무리를 절식으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노래 내 고향 봄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생태 문명 사상의 인도하에 장강 연선 11개성과 직할시가 장강 생태 환경 보호와 복원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을 촉진하면서 장강 경제벨트 고품질 발전의 웅장한 화폭을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0: 공문 리강 총리가 최근 공문령에 서명하고 개정 후에 행정법규 제정 절차 조례를 반포했습니다.
1: 전국정협이 교육과학기술인재 발전일괄 추진 전문협상회를 개최했습니다.
0: 러시아 각계 인사들이 러시아와 중국 정상회담이 제분해의 상무협력을 한층도 추진하고 양국 간 신시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세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1: 보도여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장강은 중화민족의 어머니 강입니다. 10년 전 습금평 총서기는 공동보호를 추진하되 무질산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장강 경제벨트의 발전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중화민족의 장원한 리익에 착안하고 생태우선 녹색 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녹수 총산이 거대한 생태효益, 경제효익, 사회효익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생태문명 사상의 인도하에 장강 연선의 11개 송과 직할시는 장강 생태 환경 보호와 복원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경제 사회 발전에 전면적 녹색 전환을 촉진하면서 장강 경제벨트 고품질 발전에 웅장한 화폭을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장강은 푸른 물길이 출렁이고 생기가 차넘칩니다. 삼림 피복률은 46% 이상에 달하고 전국 42.8%의 수산 종자원 보호구와 55.1%의 담수 오류가 이곳에 분포됐습니다. 그리고 본류 수질은 수년간 연소 2급을 유지했습니다. 장강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태 보물 창고입니다. 어머니 강에 대한 보호와 발전은 습금평 총서기의 오래된 소건입니다. 18차 당대회에 습금평 총서기는 장강의 상중하류에 모두 발자취를 남기고 순회에서 네 차례에 달하는 전문 좌담회를 주재해 장강 경제벨트 거품질 발전이 끊임없이 심화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공동보호, 무질산, 대개발 자제 원칙을 대뜸없이 견지하고 고수준 보호사업에 더 큰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장강 경제벨트를 우리나라 생태우선 녹색 발전의 주요 전장, 국내와 국제 이중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주동맥, 경제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주력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공동보호를 추진하는 장강 경제벨트의 10년 생태 변화는 위성사진을 통해 증명됩니다. 2016년 사천 의빈 삼강구에는 오염기업들이 즐비하고 료수급 선박들이 밀집하다 보니 수생태 기능이 심각하게 퇴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곳에 9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생태 회랑이 건설돼 맑은 물, 푸른 언덕, 사품질 물길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의빈 씨가 장강 생태 종합정비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오염물 배관망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강 연안의 자연 해선을 복원하며 친수 공간, 도시 공간을 지속적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이빈과 같은 생태적 변화는 10년 내 장강 량안에서

0: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강서성 포창에서 조방식 채굴로 인해 만신창이된 산채가 녹색 조난을 가져오고 안희성 무호에서 불법 부도, 오염 공장들은 아름다운 강변 녹색 도로로 변화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철거 복원된 장강 연안선은 162km에 달하고 1361개 불법 부두를 철저하게 정리했으며 20여만 곳에 달하는 오수 배출구는 규범화하고 정비화됐습니다. 한편 장강 연안의 11개 성과 직갈시는 역내 생태 보상 기제를 구축하고 상하류, 량안, 본류와 지류에 대한 공동관리를 다그쳐 실시했습니다. 장강보호법이 공식 시행되어 10년간 어획금지 조치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강경제벨트의 량질 수질 비율은 96.5%, 장강류역에서 관측된 오류는 어획금지 전보다 43종 증가한 351종에 달했으며 그중 대표종인 장강돌고래의 개체수도 1426마리로 회복됐습니다. 무질산 개발을 자제한다는 것은 결코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 개발을 하지 않으며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2016년 호복성 의창시는 화학공업이 강을 이어사는 현상이 심각해 2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 기슭에 화학공업 기업 130여 개가 포진됐습니다. 무질산 개발은 생태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했습니다. 오늘날 장강연안 화학공업 기업은 전부 문을 닫거나 이전되거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 이창시는 산업 등급의 도약도 실현했습니다. 예전에 오염이 심각했던 저급 비료 산업이 자취를 감추고 정밀화학 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에너지 저장 산업의 중요한 원자재인 산철 리튬을 대거 생산해냈습니다. 이로써 의창이 전국적인 중요 에너지 저장 기지로 성장하는 데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오늘날 장강 경제벨트는 과학기술혁신센터 3개, 국가실험실 8개를 건설하고 인공지능, 량자정보, 융합에너지 등 일련의 세계 선진 과학기술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51%를 차지하는 11개 국가급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전국의 45%를 점하는 30개 국가급 전략신흥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했습니다. 강을 따라 혁신과 구조 최적화를 나아가는 산업들이 끊임없이 그 실력을 키우고 상류의 규조성은 규모화, 집결화의 연산력 산업 클러스터를 이미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선진 제조업 고지를 힘써 건설하고 종류의 호남성은 역내 제조업에서 선진 제조업이 점하는 비중이 51%를 넘었습니다. 한편 하류에 위치한 상해시는 인공지능을 대표로 하는 선도 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해시의 394개 규모 이상 인공지능 기업의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39.5% 증가한 6,07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장강 경제벨트의 발전은 전국 발전의 전반 국면에 관계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강 경제벨트 지역의 생산 총액은 2배 이상 증가하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2%에서 47.3%로 상승했으며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만 3천 원에서 4만 4천 원으로 91% 증가했습니다. 미래를 지향해 장강 경제벨트의 11개 성과 직할시는 한 장의 총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가면서 중화민족의 어머니 강이 영원히 생기와 활력을 유지하도록 힘다하고 있습니다.
1: 공무원 기강 총리가 최근 공무원령에 서명하고 개정 후에 행정법규 제정 절차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조례는 입법 사업에 대한 당정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고 입법법의 권한 규정을 세분화하며 행정법규 제정 실천 경험을 총화하고 행정법규 제정 절차를 규범화하며 행정법규의 질을 보장하고 국정운영체제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치주를 두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법규를 제정함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제하고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민이 필요하고 인민대중이 절박히 수요하며 조정 범위가 단일하고 관련 면에서 비교적 큰 쟁의가 없는 행정법규는 반드시 그 입법 사업

0: 다 거치합니다. 둘째, 입법 총괄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 기재를 건전히 합니다. 넷째, 개혁의 수요에 따라서 행정법규를 제정할 때 관련 개혁을 인도하고 추진하고 규범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1: 전국 정유비 숙교일 복경에서 교육과학기술인재발전 일괄추진 전문협상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공정 정책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 주석인 왕혼용이 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왕혼용 전국 정협 주석은 18차 당대일에 습권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종공조항은 교육발전, 과학기술혁신, 인재양성을 국정운영에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과학기술 교육홍국전략, 인재강국전략, 혁신주도 발전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발전을 일괄 추진한 것을 둘러싸고 중요한 포지를 함으로써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을 위해 튼튼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제기했습니다. 전국 정협은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괄 추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중국 공산당 20기 4차 전원회의와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관련 포치를 깊이 있게 관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가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성 전략적 버팀목을 확고히 파악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일괄 추진 협조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출중한 혁신 인재를 협동 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전략 인재에 대한 발견과 양성, 동용에 관한 정책 기재를 보완하고 지역 교육 과학기술 인재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국제 경쟁력 우세를 향상하는 등 종점 문제 차근에 조사와 연구, 협상과 건의, 민주 감독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야 합니다. 전국 정협 위원 100여 명이 회의에 참석하고 전국 정협 교육과학기술 보건건강취업위원회 관계자가 특정 조사 연구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협위원, 전문가 등 22명이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 인재발전을 일괄 추진하는 조율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대학교 학과 설치를 최적화하며 인재 양성 모식을 혁신하고 지역 간 인재 조율과 발전을 추진하는 등을 둘러싸고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무위원 심의금이 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석태봉이 오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종공조항 공무원 관련 부문과 단위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정협위원들과 협상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0: 중공조항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19일 북경에서 러시아 제1부총리 만드로프를 접견했습니다. 정설상은 습금평 주석과 부친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와 양국 각 측의 공동 노력하에서 상무투자 협력이 량원 발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러시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국-러시아 설린친선협력조약 체결 25주년으로 쌍방은 이를 계기로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더 잘 이행하고 중국과 러시아 투자협력위원회의 총괄조율 사업을 발휘시켜 합니다. 그리고 중점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협력 분야를 확장해 더 실무적인 성과로 양국 관계 발전에 계속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만드로프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 내용을 풍부히 하며 쌍방의 관심사를 적극 해결해 양국 투자 협력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킬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 2026년 중국 인터넷 문명 대회가 19일 남영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18차 당대회에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확관 주도 아래 중국 특색 인터넷 관리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함으로써 인터넷 강국 건설이 새로운 걸음을 내딛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인터넷 량질 내용 공급을 부단히 확충하고 온라인 주류 가치, 주류 여론, 주류 문화를 육성하며 깨끗하고 올바른 인터넷 공간을 조성해 인터넷이 네티즌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명한 인터넷 공간, 분발 정진의 힘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조항과 지방 관련 단위 책임자, 조항 주요 뉴스 사이트, 인터넷 사회단체, 인터넷 기업 책임자, 전문가와 학자, 인터넷 유명인 대표 등이 참가했습니다.
0: 중앙선전부와 중앙통일전선사업부, 중앙사회사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등 21개 부문이 최근 통지를 공동 발표하고 2026년 강국부흥과나 대중성 주제선전교양활동을 배치했습니다. 통지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고 당과 국가,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것을 주선들로 삼고 당 창건 105주년,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과 결부해 강국 부흥과 나, 대종성, 주제 선전 교양 활동을 정성들여 전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혁신 이론으로 힘을 응집하고 정신력을 키우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기반을 다지고 근본을 굳히며 당이 이민을 이끌고 분투한 비난의 역사로 도리를 깨우치고 신념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시대 위대한 성과와 변혁으로 민심을 고무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미래로 토지를 불태우며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이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유업에 적극 뛰어들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1: 올해 4월 우리나라 장비 제조업, 첨단 기술 제조업, 디지털 제품 제조업이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신동력의 주도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4월 규모 이상 장비 제조 부가가치가 동기 대비 8.3% 증가하고 전체 규모 이상 공업 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74.5%에 달했습니다. 장비 제조업 중 8개 업종이 모두 성장하면서 공업 기여면을 기본적으로 다졌습니다. 첨단 기술 제조업의 주도 역할도 더 강화됐습니다. 4월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 부가가치는 동년 대비 12.8% 증가해 지난달보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AI 플러스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조장칩, 하드디스크 등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재화지능, 인간기계 협력 등 새로운 경제 성장점이 로봇 분야의 빠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디지털 제품 제조업도 동반 성장하고 동기 대비 12% 증가하면서 디지털과 실물 경제 융합을 다그쳤습니다. 산업 호조세는 수출 구조 최적화를 이끌었습니다. 4월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수출 출하 규모가 동기 대비 10.6% 증가한 1조 4천억 원, 그중 장비 제조 비중이 74.4%에 달했습니다.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우주 등 분야는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해 대외무역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했습니다.
0: 5월 19일, 남방 여러 지역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조항기상대가 계속 호우황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지속 시간이 길고 루적 강우량이 많아 각지 각 부문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폭우 구역은 19일 계속 남하하여 강남, 화남 등지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호북성 기상국은 이미 중대기상재해 3급 비상대응안을 가동했으며 일부 시와 현에서는 호우주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형문 사양현 기산진의 경우 18일 새벽 1시경 주택이 침수되어 한 고령자가 집에 고립되다는 신고를 받았고 현지 파출소가 출동했습니다. 심한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아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구조대원들이 도임을 안심시켜 문을 부수고 들어가 1시간 만에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호남성 기상대는 19일 호우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강한 비는 주로 중부와 북동부에 집중되었습니다. 상덕 성문현에서는 지속된 폭우로 23개 향진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당원 간부들은 밤샘 작업을 이어가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말을 돌며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현재 성문현에서는 18,000여 명이 대피했으며 22개 림시 대피소를 설치해 생필품과 일회 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우로 여러 교량이 파손되는 피해도 입었지만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현내 97% 이상 지역에 전력 공급이 재개되었습니다. 18일부터 귀주 여러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고 마강, 균도 등지는 특대 폭우 수순에 달했습니다. 귀주성은 19일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3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금남주 도균에서는 극심한 호우로 강물이 불어나 차량이 떠내려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조대는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며 고립된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19일 12시 수리부는 강서, 호북, 호남, 광동, 광서, 귀주, 해남 등 7개 성과 자치구에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한편 지역 수리 부문과 류역 관리 기구는 강우 상황과 수위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수자원 시설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남 광서의 홍수 지진 피해와 관련해 국가 재난 방지 저감 구조 위원회 办公실과 비상관리부는 국가 식량 물자 비축국과 함께 호남의 조항 구조 물자 18,000점을 긴급 조달했습니다. 또한 앞서 광세 조달한 만점의 추가로 5천 점을 더해 두 지역 피해 주민 구호와 기본 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국가 일화.

0: 금융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4월 기업, 개인 등 비은행 부문의 다국 수지 합계는 1조 6천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외환시장 거래량은 3조 7천억 달러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대외 거래가 활발해 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1: 상무부가 재정부와 함께 20억 원의 자금을 편성해 상해, 북경, 광주, 심수 등 15개 시범 도시가 국제화 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에서는 특색 있고 혁신적인 소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고 대중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찾아 소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0: 5월 19일은 제16회 중국 관광의 날로 각지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동시에 고품질 여행 아름다운 강산으로 함께 떠나자를 주제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 기간 문화관광부는 70여 개 단위와 손잡고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200여 곳의 관광지가 연간 할인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1: 5월 19일 교육부가 2026년 전국 학전교육 홍보의 달 행사를 가동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유년 시절을 함께 지키자를 주제로 유치원 공개 행사, 특별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이 전자기기 보육을 멀리하고 유치원에서 디지털 제품으로 실제 놀이 활동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돕게 됩니다.
0: 국가의료보상국과 재정부가 5월 19일 통지를 발표해 지정약국 의료보험 개인계좌 결제를 위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의료 속성이 강하며 가격이 적절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식품이나 일상용품 등 비의료용품 그리고 생활기능이 초과되고 의료 부가가치가 낮은 의료기기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5월 19일 중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개발한 태양풍 자기권 상호작용 전경영상위성인 미소가 프랑스령 기아나쿠르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 위성은 지구위성, 항법, 통신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기상을 탐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성은 태양풍과 지구자기권의 상호작용을 전제적으로 영상을 통해 관측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함으로써 우주기상예보와 조기경보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0: 현재까지 2026년 중국 용화 예매를 포함한 흥행 수익이 14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5.1절 연휴 기간 개봉한 여러 신작들이 연휴가 끝난 후에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에게는 10일 연속으로 1일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월의 신작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중국 용화 시장은 시즌 흥행 기간뿐만 아니라 시즌 사이에도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중앙방송 총국이 19일 화어황구 프로그램센터의 2026년 혁신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적수장가, 총국 2026년 추석 운해야회, 전세서원 등 42부의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의 생동감 넘치는 실천과 중화 문화의 시대적 가치 그리고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됩니다.
0: 러시아 각계 인사들이 러시아와 중국 정상회담이 제 분야의 상무협력을 한층 더 추진하고 양국 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의 세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러시아 외교 국방 정책위원회 루키아노브 주석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 정상은 밀접한 왕들을 통해 신시대 러시아와 중국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복잡다단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은 특히 소중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고 글로벌 발전과 번영에 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러시아 경제발전부 레스트니코브 부장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 정상 간의 친선과 조화로운 왕래는 양국 경제 무역 관계가 끊임없이 심화하고 발전하도록 추진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국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첨단 기술 영역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으며 관련 제품은 러시아인민에게 큰 신뢰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러시아 농산품의 수출량도 날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제 분야에서 협력을 갈증 확대하고 호의의 상승을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 과학대학교육부 팔리코브 장관은 올해는 러시아 중국 교육의 해를 시작하는 한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양국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양국

0: 중랑강 교류를 심화하면서 인문협력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국 벗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며 제 분야에서 양국이 더 큰 발전을 이룩하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유럽국제종합연구센터 가신 주임은 올해는 러시아 중국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술이 30주년이며 양국 정상 간 밀접한 교류와 깊은 신뢰는 양국 간의 고수준 운영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양국이 쌍무협력을 갈증심화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보다 큰 공정하고 합리한 국제질서를 위해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국제인사들은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 더 많은 안정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스탄 철학과 정치학, 종교학 연구소 수석 전문가 이지모브는 현재 세계 구도가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세계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제 질서가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서 습근평 주석과 부친 대통령의 만남은 매우 시적절한 것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주립대학 철학과학학원 폴리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갈증 심화하고 브릭스 협력 기지와 글로벌 남방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할 것이라고 피했습니다.
1: 이스라엘이 19일 저녁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이란에 대한 습격 행동을 취소한다고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고위층은 미국은 이란에 대해 군사행동을 재개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0: 미국 언론이 19일 나토 한 고위관원의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이 7월 초까지 재개방되지 않으면 나토는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에 도움을 제공할 그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일본 헌법에 대한 개선

0: 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화 헌법을 파괴하는 다카이치 정부 행위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 일본 민중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김장이겠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유럽 국채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통화 팽창이 상승하면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교류의 끈을 더욱 굳게 잇는 다채로운 중로 주제의 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

0: 而人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2: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3: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잘 관철 실시하자. 2020년 6월 29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1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잘 관철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당이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의 과학적 내포와 실천적 요구를 정확하게 리해하고 목표의식, 문제의식, 결과의식을 통일시키며 관철 실시에 따른 기본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당의 조직 노선은 당의 정치 노선을 위해 복무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조직 노선은 올바른 정치 노선에 의하여 결정되며 올바른 정치 노선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담보합니다. 당은 당정 군민학을 망라한 모든 부문과 분야의 사업을 영도합니다. 이는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혁명과 건설과 개혁을 진행하는 데서 쌓은 가장 소중한 경험입니다. 당의 조직 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목적도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지하고 강화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방전쟁 시기의 당주왕은 전국적인 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부 준비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는데 각급 조직 부문은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5만 3천 명의 간부를 새 해방구에 파견했습니다. 1952년부터 1954년까지 3년 동안에는 대규모의 경제 건설을 전개하기 위하여 소련에서 지원하는 중점 공장과 광산에 선발 파견한 3천여 명의 지도 간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6만여 명의 간부들을 공업 부문에 파견했습니다. 1956년에 당주왕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고 제기하였는데 이듬해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11만 명에 이르는 고급 지식인 가운데서 1만 7천여 명을 당원으로 발전시켰으며 리사광, 전학삼 등도 모두 지난 세기 50년대에 당에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곧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게 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 장정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현 시기 국제정세에 심각하고도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앞에는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위험과 도전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세가 복잡하고 임무가 어렵고 막중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여 중대한 도전과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대한 장애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중대한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많이 지닌 위대한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담보는 여전히 당의 영도입니다.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당주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지하는 것으로서 전 당이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자각적으로 당주왕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고 확고한 정치적 정력과 정확한 전진 방향을 유지하도록 교양 인도하며 각급 당위원회 당조와 각 분야 기층 당조직의 정치적 기능과 조직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광범한 당원, 간부와 각 분야의 인재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광범한 인민 대중을 널리 결집시킴으로써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단합 분투하는 강대한 힘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4: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5: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유럽 국채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동화 팽창이 상승하면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최근 유럽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뚜렷이 증가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시장은 유럽의 통화 팽창 재상승과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높아지고 있고 독일, 영국 등 주요 경제체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일 약 5.14%로 상승하여 2008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약 3.12%로 상승하여 2011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9%로 상승하여 2009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수익률은 가격 추세와 반대여서 수익률의 빠른 상승은 채권 시장이 뚜렷한 매도를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유럽 채권 시장 변동의 배경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유럽의 통화 팽창을 다시 상승시켜 유럽 중앙은행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통화 정책을 한층 더 긴축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데카은행 수석 경제학자 울리 카르텔은 현재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시장 가격이 여전히 채권 시장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상업은행 분석가 하우크 심슨은 중동 전쟁이 폭발한 이후 유가와 채권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가 항상 매우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동맹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존의 4월 통화 팽창률은 연율 기준으로 3%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3월의 2.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중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상승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독일의 4월 통화 팽창률이 2.9%로 상승하여 2024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4월 독일 도매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했습니다.

0: 상승하여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석유 제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7.3% 상승했습니다. 시장 관점에 따르면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점차 더 넓은 경제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통화 팽창 압력이 회복되는 배경 속에서 시장은 유럽중앙은행의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최근 뚜렷하게 식었습니다. 일부 시장 기관들은 현재 유럽중앙은행이 더 오랜 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수석경제학자 필립 라이언은 최근 유가 상승이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여 더 높은 연료 비용이 임금과 더 넓은 물가 수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유아힌 나겔 총재는 독일 상보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팽창 전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수석 유럽경제학자 옌스 아이젠 슈미트는 유럽중앙은행이 현재 몇 차례 금리를 인상해야 통화 팽창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 어려운 정책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교류의 끈을 더욱 굳게 잇는 다철은 중로 주제의 해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로 양국 원수의 공동 관심 속에서 중로 문화의 해 행사는 2025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중로 교육의 해 행사는 2026년에 이어서 시작되어 양국 인민들이 인문 교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주제의 해 행사를 상호 개최하는 것은 이미 중로 인문 교류의 훌륭한 전통이자 양국 관계 발전사에서의 특징과 하이라이트로 되어 양국 인민에게 널리 환영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습근평 주석은 러시아의 부친 대통령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해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여러 차례 함께 행사에 참석하고 서신을 보내 축하했습니다. 이는 중로 관계의 높은 수준과 특수성을 보여주며 양국 인민이 서로 리해하고 가까워지도록 신선한 동력을 불어넣고 중로 우호의 세대 간 계승을 위한 민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습근평 주석과 부친 대통령은 새해 축전을 주고받으며 양국이 2026년, 2027년에 중로 교육의 해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및 대학 교육부 콘스탄틴 모질레프스키 차관은 러중 교육의 해가 양측의 교육 협력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양국 원수의 직접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중로가 협력하여 설립한 심수 봉리 모스크바 대학이 10년 전 공식 설립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7년 9월 13일 중로 양국 원수는 각각 심수 봉리 모스크바 대학 개학식에 축사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축사에서 고수준 대학을 건설하고 고급 인재를 양성하여 중로 교육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인민의 우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라고 학교에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측 교원이며 생물학과 주임인 안드레이 기타쇼프는 기자에게 강당에서 양국 원수의 축사를 짓던 날을 지금도 기억한다면서 두 나라 지도자의 진심어린 발언은 양국 교육 협력에 대한 충분한 신뢰와 아름다운 기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년간 꾸준히 힘써온 결과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교는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고 글로벌 안목을 겸비한 복합형 인재를 양성하여 중로 다분야 협력과 1대1로 공동 건설에 인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청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중로 관계와 중로 양국 인민 우정의 미래입니다. 2014년 3월 습근평 주석은 중로 청년 우호 교류회 개막식에 축전을 보내 양국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중로 양국의 공동 발전과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사업에 융합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개최된 중로 청년 우호 교류회 행사는 양국 원수가 공동으로 결정한 중대한 조치이고 중국이 다른 국가와 처음으로 청년을 주제로 개최한 국가 교류회 행사이기도 합니다. 수년간 습근평 주석과 부친 대통령은 여러 차례 양국 차세대와 친근하게 교류해 왔습니다. 2018년 양국 원수는 러시아 해양 전 러시아 아동센터를 공동으로 방문했습니다. 해양 전 러시아 아동센터 나탈리아 세미누다 부소장은 기자에게 습근평 주석의 방문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교원과 학생들이 양국 원수가 로중 청소년 교류 강화와 세대 간 우호 전승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깊이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2년간 해당 센터는 100명 이상의 중국 중학생과 수학생을 맞이했습니다. 음악회, 요트 훈련, 게임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러시아 또래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올해 4월 중로 청소년 문화예술제가 천진 외국어 대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러시아어로 견우와 직례의 전설을 이야기하고 러시아 학생들은 중국어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를 공유했으며 양국 학생들은 또 함께 무대에서 민족무용을 공연하고 특색 있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19살 러시아 소녀 안젤라는 서로 언어를 배우고 노래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안젤라는 러시아 작은 독수리 든 러시아 아동센터의 수강생입니다. 이 센터는 전진 외국어 대학교와 협력하여 지금까지 두 나라의 언어 문화 교류와 관련한 과목 34개를 개설하여 러시아 청소년들에게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현재 중러는 관광의회, 청년 우호 교류의회, 미디어 교류의회, 지역협력 교류의회, 과학기술 혁신의회, 스포츠 교류의회, 문화의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급 주제의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다채로운 주제의회 행사에 중러 민심 소통의 생동한 실천을 써내려갔습니다. 2013년 3월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습근평 주석의 중요한 일정 중 하나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중국 관광의회 행사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관광이 문명을 전파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우정을 증진하는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관광이 문명을 전파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우정을 증진하는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러시아 친구들이 중국을 여행하고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중화 문명을 체험하고 인민의 우정을 증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배웠습니다. 십여 년간 관광업은 양국 인민의 양방향 왕래가 날로 번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25년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어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했고 중국을 방문하는 러시아 주민 수와 러시아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모두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올해 2월 4일 음력 립춘 당일 습근평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할 때 중로 문화의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양국의 인문 교류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고 인적 교류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2월 하순 중국이 음력설을 즐기고 있는 기간 모스크바 겨울 보내기 축제가 북경에서 열려 러시아의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풍습을 중국 민중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러시아 배우 알렉산드라는 중국 문화를 배운 지 오래되었다면서 이번에 특별히 운이 좋게도 중국 친구들과 우리의 명절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통 명절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중국 음력설 경축 행사가 러시아에서 흥행하는가 하면 합작영화 붉은 비단이 러시아에서 흥행 기록을 세우고 새롭게 제작된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끄는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는 양국 인민 사이 서로 배우고 교류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네, 현재 인공지능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모델마다 어떤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지를 예측할 때 제시된 답변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경제학자들은 한 직업에 포함된 임무 중 어떤 것을 인공지능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 위험 노출 점수를 도출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 직업에 포함된 구체적인 임무를 열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 직업은 가루를 반죽하여 오븐에 넣는 등 임무를 포함하고 금융분석가는 기업 상태를 평가하는 등입니다. 한 가지 직업에 포함된 임무가 인공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비율이 높을수록 그 직업의 위험 노출 점수가 더 높아집니다. 네, 현재 연구진은 주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각 직업의 위험 노출 점수를 평가하고 있지만 세 가지 방법에는 각각 단점이 있는 바 인위적인 평가는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직원의 인공지능 사용 상황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종종 단일 플랫폼에 국한되어 대표성이 부족하며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점수를 매기는데도 적잖은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국경제연구소 사이트가 4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챗GPT-5, 제미니 2.5, 클라우드 4.5 등 3개의 인공지능 모델에게 질문하여 어떤 직업이 더 위험한가에 대한 서로 다른 답변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모델은 회계사, 광고관리사와 최고경영사에 대한 위험 점수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챗GPT와 제미니의 의견이 일치할 때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약 4분의 1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일꾼들은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 인공지능 모델 자체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직업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분석가는 비교적 일찍 대규모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한 작업으로 생성된 훈련 데이터가 모델 개발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이 직업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 일꾼들은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여 모델이 제시한 답을 신중하게 평가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위험 노출 점수를 생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살구꽃 피는 봄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듣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수순의 대외개방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고수순의 대외개방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한 것은 산업사슬 공급망의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새로운 글로벌 발전 동력을 공동으로 육성하며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여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인류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인류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 각국 인민의 미래와 관계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류는 점점 더 더불어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글로벌 발전의 심층적인 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운명을 같이 하면서 각국이 함께 손잡고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번영을 이루도록 촉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수준의 대외개방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일대일로를 고품질로 공동 건설하며 글로벌 발전장애, 글로벌 안보장애, 글로벌 문명장애의 구체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경제질서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인류명 공동체 구축에 더욱 큰 기여를 하는 데 유리합니다. 고수준의 대외개방의 기본 내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중국은 발전할수록 개방을 확대하게 되므로 개방의 문호를 더욱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제20기 제3차 선언회 정신을 깊이 터득하고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확고히 추진하며 보다 큰 범위와 보다 넓은 분야에서 보다 심층적인 개방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수준의 대외개방은 국제고표준에 접목하는 제도형 개방입니다. 제도형 개방은 고수준의 대외개방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국제고표준 경제무역규칙에 맞춰 요소류동형 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현 시기 제도형 개방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및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중점 분야의 규칙, 규제, 관리, 기준 등을 국제규칙에 보다 높은 수준과 접목시켜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우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수준의 대외개방은 보다 적극적인 자주적 개방과 일방적 개방입니다. 자주적 개방과 최빈국에 대한 일방적인 개방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세계 시장을 개방하는 중요한 형식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자유무역 시험구와 해남 자유무역항 건설은 자주적 개방의 중요한 실천으로서 개혁 개방 종합 시험 플랫폼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최빈국에 주는 대중국 무관세 수출 제품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 규제를 더욱 완화하며 개방 플랫폼의 선행 시범 역할을 발휘하고 최빈국에 대한 지원 강도를 늘리고 자체 개방으로 글로벌 공동 개방을 촉진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디지털화 및 녹색화 기회를 포착하는 개방입니다. 디지털화 및 녹색화는 세계 경제 발전의 새로운 중요한 엔진입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와 녹색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여 2023년에 디지털화 교부가 가능한 서비스 수출입액은 2조 7천억 원을 초과했고 국제 전자상 거래 수출입액은 2조 4천억 원에 달했으며 신에너지 분야의 무역 투자 협력은 글로벌 녹색 전환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디지털화 및 녹색화를 방향으로 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경제와 녹색 발전의 국제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 규칙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선도하며 새로운 발전 동력과 발전 우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개방입니다.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대외 개방의 근본 목적입니다.

0: 18차 당대회의 대외 개방으로 안정적인 성장, 안정적인 취업, 민생 개선을 힘껏 추진했고 대외 무역과 외산은 2억 명 이상의 취업을 직간접적으로 견인했으며 대량의 고품질 수입은 산업 고도화와 소비 고도화를 촉진했습니다. 현식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은 정체적으로 유무의 문제에서 호불호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한 것은 바로 개방 속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대외 무역과 외자의 기본 규모를 공고히 하고 개방 혜택을 발전 동력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개방의 성과에 따른 혜택이 인민에게 보다 많이 보다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협력 상생의 개방입니다. 역사는 개방과 포용, 협력과 상생이야말로 바른 길임을 거듭 증명해 주었습니다. 18차 당대회에 우리는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확고히 실시하여 140여 개 국가와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률은 30% 좌우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는 갈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중국의 새로운 발전은 세계의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식이 인류 사회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 협력과 개방 공유가 필요합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한 것은 바로 세계 각국과의 링 유대를 긴밀히 하고 글로벌 산업 분업과 협력에 깊이 참여하여 다원적이고 안정적인 국제경제구도와 경제무역 관계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개방입니다. 개방을 확대할수록 안전을 중시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잘 계획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정체적인 국가안보관을 결연히 관찰하고 개방의 안전망을 촘촘하고 탄탄하게 구축하여 각종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했습니다. 현식이 개방협력은 복잡하고 심각한 국제정세에 직면했으며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한 것은 바로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견지하고 개방에 대한 감독 능력과 수준을 적극 향상시켜 개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실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1: 살기 좋은 내 고향을 돕고 자연의 신비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들이 한 깊은 뒤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중국 과학가가 규명한 왼손잡이 형성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왜 90%가량의 사람은 오른손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약 10%의 사람들은 왼손잡이일까? 네, 이는 타고난 것일까? 아니면 후천적인 환경에서 훈련된 결과일까? 네, 최근 중국과학원, 동물연구소 등 최신 단위 연구 성과가 오랫동안 우리를 곤혹스럽게 했던 이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훈련을 거치지 않은 생쥐는 먹이를 먹일 때 오른발과 왼발을 함께 쓰고 특정된 습관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실험 중에서 과학자들은 특수한 우리를 만들어 특정 위치에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구멍의 위치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 생쥐가 구멍 속에 먹이를 얻으려면 특정 발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과학자들은 생쥐의 왼발만 사용하거나 오른발만 사용해서 먹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완전히 똑같은 눈송이를 찾아볼 수 없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개의 복잡한 눈송이는 완전히 똑같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자세히 관찰할수록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문제를 나노미터 수준으로 세분화하면 자연계의 일부 사물이 완전히 똑같을 수 있는 것처럼 눈송이도 완전히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전자는 더 작은 딥자로 분해될 수 없으며 모두 완전히 똑같습니다. 눈송이를 구성하는 물분자는 전자보다 훨씬 복잡한 바 모든 물분자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분자는 일반적으로 산소원자 한 개와 수소원자 두 개로 구성되었지만 자연에서 생성된 물분자 5,000개 중 하나는 수소원자 한 개를 대체하는 중수소원자 한 개로 구성되었으며 자연에서 생성된 물분자 500개 중 하나는 산소 18 산소원자의 중동위원소로 구성된 비전통적인 산소 16 분자가 포함되었습니다. 네, 전형적인 눈송이는 약 1,018개의 물분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 물분자는 독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러한 특이한 물분자는 눈송이 전체에 무작위로 흩어져 독특한 모양을 만듭니다. 1,018개의 물분자를 포함한 두 개의 눈송이가 정확히 동일한 분자 배치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바 그 확률은 거의 0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정의를 확대하면 눈송이가 비슷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준이 광학 현미경에서 두 개의 눈송이가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유사한 형태의 눈송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간단한 육각형 눈송이에만 적용됩니다. 네, 그럼 더 복잡한 눈송이 결정체는 어떨까? 네, 더 크고 더 복잡한 눈송이의 모양은 각기 모두 다릅니다. 자연계에서 복잡한 눈송이를 형성하는 방법의 수는 매우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꽂이에 15권의 책을 꽂으려면 첫 번째 책은 15가지 선택, 두 번째 책은 14가지 선택, 세 번째 책은 13가지 선택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예, 결국 이 15권의 책을 꽂을 수 있는 방법은 1조 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대자연의 눈송이를 형성할 때 직면한 문제는 100권의 책을 꽂는 것보다 훨씬 많으며 배열 수는 10의 158승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네, 이런 숫자는 대략 전체 우주 원자 총수의 10배에서 70배에 달합니다. 네, 따라서 전체 지구 역사에서 만들어진 복잡한 눈송이 중에는 완전히 똑같은 두 개의 눈송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6대 처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과학 인물에 입선한 우리나라 2명 인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네이처 잡지 웹사이트가 8일 2025년도 10대 과학 인물 목록을 발표했는데 중국 인공지능 기업의 심층 탐구 창시자 량문봉과 중국 과학원 심해 과학자 두몽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명대에서 량문봉은 과학기술의 전복자로 불리웠습니다. 자연은 그가 창립한 중국 인공지능 기업이 개발한 딥싱크 대형 언어 모델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며 이 오픈소스 모델은 과학자들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큰 보금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과학원 심해과학공정연구소 연구원 도몽연은 네이처로부터 심해잠수부로 불리는데 명단에서는 그녀가 해수면 9000m 이하에서 지구상의 가장 깊은 동물 생태계를 발견했으며 해양 최하층에서 과학계의 전례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명단에 선정된 과학인물 중에는 프런티어 베이비인 미국의 초희귀 환자 케이제이 말튼도 있었는데 그는 생후 6개월 때 첫 번째 맞춤형 유전자 편집 기술 치료를 받은 후 세상을 향해서 사랑스러운 미소를 보였습니다. 이 신기술은 희귀 질환 치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전 주임이자 미생물학자인 면역학자인 수잔 모나레스, 인도 데이터 과학자 아차르 아그라왈,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물리학자 토니 타이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공위생관은 프레세스 마조소, 영국 런던 대학교 신경과학자 사라 데브리스, 브라질 농업연구원 루치아노 모렐라, 이스라엘 시스템 생물학자 이파트 멜보가 목록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우울증 치료와 관련한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은 전 세계적인 주요 정신질환 중 하나로 수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경 시간으로 11월 6일 우리나라 과학연구팀은 국제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 케타민과 전기충격요법이라는 두 가지를 빠르고 강력한 항우울요법 배후의 공동작용 기제인 아데노신 신호 전달 경로를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는 아데노신 신호 전달에 기반하여 부작용이 더 적은 새로운 항우울 치료법 개발에 튼튼한 리논적 근거와 명확한 표적을 제공했습니다. 케타민과 전기 충격 요법은 현재 난치성 우울증 환자에게 비교적 효과적인 개입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요법은 몇 시간 내에 빠르고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작용 기제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환각, 인지 손상 등 부작용 위험이 동반되어 광범위한 응용에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우울증 치료법의 원리를 파악하여 더 나은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우울증 연구 분야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장백의 잔나무야라는 노래를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먼저 한길 씨의 글 발바닥에 털 나겠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물 공급이 하루 끊긴다는 안내문을 보내왔다. 아마 수도권이 얼어터진 모양이었다. 호수문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생수를 주문했다. 수도꼭지만 돌리면 언제든 콸콸 쏟아지던 물이 갑자기 끊기니 막막하기만 했다. 우두커니 창가에 섰다. 그런데 아파트 창밖도시 풍경과는 전혀 다른 옛날 기억이 슬슬 떠올랐다. 집에 수도만 있어도 발바닥에 털이 나겠다. 어릴 적 우리 동네 어머니들이 입버릇처럼 늘 되뇌던 말이었다. 1960년대 우리 집은 옛날 식당으로 쓰던 집을 네 가구가 살도록 개조한 맨 동쪽 자리에 섰다. 여느 집과는 달리 우리 집은 아랫방과 웃방의 출입문이 모두 동쪽으로 나있어 문을 열면 바로 연결시에 국자거리가 보였다. 국자가 건너편 중앙소학교의 넓은 운동장 너머로는 멀리 동산이 아득히 보였다. 우리 집 울타리 바로 남쪽에는 배구장 크기만한 공터가 있었다. 그 공터 한가운데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용 수도가 있었다. 가을이 되면 동네 집집마다 마당에 하얗게 빨래한 이불 소끝감들이 빨래줄에 걸려 바람에 펄럭이고 배추와 무가 쌓여서 크고 작은 산을 이루었다. 어머니들은 겨울 내내 먹을 김장 준비로 남새들을 다듬고 씻어 소금에 절이느라고 정신없이 바빴다.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부지런히 수도물을 길어 나르고 구성물을 버렸다. 집에 수도물만 있어도 발바닥에 털이 나겠다. 어머니들이 넋두리 속에 다산가리 지나고 추운 겨울이 왔다. 겨울철 악몽같이 물 깊기에 어머니들은 근심이 깊었다. 공용 수도가 있는 공터는 겨울이면 온통 얼음판으로 변했다. 게다가 수도꼭지 주변에는 작은 얼음산이 생겨 우리 아이들에게는 썰매타기 좋은 놀이터였다. 하지만 물을 길어야 하는 어른들에게는 미끄러워 힘들었다. 어머니들은 물통이나 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집가는 새색시처럼 눈을 살포시 내리깔고 마치 고기의 사가 줄타기 하듯이 조심조심 걸어다녔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을 쥐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물통에 물을 곱게 담으란대. 겨울철이 되면 할머니가 늘 어머니에게 당부하시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집 부엌에 모셔진 배불뚝이 물 항아리에는 여름에는 물 다섯 동이를 먹여도 배불러 땀을 흘렸지만 겨울에는 물을 일곱 동이 먹여도 어찌할 수 없이 배부른 척했다. 이 동네 사내들 참 세계혁명을 혼자 다는가 보다. 할머니가 동네 어머니를 딱 기억해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다. 그 말을 엿들은 건지 철이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 달랐다. 해마다 직장에 노력 모범인 철이 아버지는 동네 골목길도 도맡아 쓸었고 자기 집 물도 열심히 길어서 나르곤 했다.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던 저녁이었다. 늦게 퇴근한 철이 아버지가 욕심스럽게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 지게량 쪽에 달아매고 걷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철이 아버지는 동네 어른들의 부축임을 받으며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하얀 석고 복내를 감게 되었다. 노력 모범이 노동 현장도 아닌 집에 물을 깃다가 다친 일은 꽤 큰 사고로 여겨졌던 모양이다. 그 이튿날 간부 한 분이 우리 동네 와서 집집의 가장들을 우리 집에 불러 모아놓고 회를 열었다. 그 다음날 토요일 밤에는 꽁꽁 은땅에 불을 피워서 녹였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부터 동네 어른들은 악착같이 곡괭이질을 한 덕분에 마침내 우리 동네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가게 되었다. 아이고 이제 발바닥에 털이 나겠네. 그러면 발바닥에 털을 깎느라고 성가셔서 어쩌나. 어머니들은 모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물 항아리 밑바닥까지 깨끗이 씻고 닦으셨다. 이제는 물 항아리를 배 불리지 않아도 된다면서 코노래까지 흥얼거리셨다. 그런데 홀쭉해진 물 항아리가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다.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이 있었다.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온 지 한참이 지나도 어머니의 하얀 발바닥에는 털이 날 기미가 조금 더 보이지 않았다. 사람의 발바닥이 어떻게 털이 나겠니? 그냥 호강하려는 욕심에 하는 말이야. 할머니는 내가 몰래 어머니의 발바닥을 흘끔흘끔 훔쳐보던 모습을 보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 봐라, 집에 하수도가 있으면 진짜 발바닥에 털이 난다고 하지 않나. 끝이 없는 게 사람의 욕심이지. 할머니 예언은 적중했다. 할머니 말씀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밖에 하얀 눈이 푹푹 내리던 날이었다.
동네 어머니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웃집 누나의 혼수 이별을 꾸미며 수다를 떨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하수도 이야기로 넘어갔다. 아이고, 집에 하수도가 있으면 정말 발바닥이 털이 나겠다. 어머니들의 합창이었다. 봄은 용케도 해마다 잊지 않았고 우리 동네로 잘 찾아왔다. 이듬해 뜰하게 살구꽃이 하얗게 피던 햇살 좋은 날이었다. 동네 아버지들이 땀을 뻘뻘 흘린 보람으로 집집마다 하수도가 만들어졌다. 나는 어머니에게 바보 같다는 타박을 들으면서도 숙제 검사듯이 어머니의 발바닥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동네 집 아이들도 나처럼 같은 짓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60이 넘은 지금 가끔 어릴

적 일을 떠올리면서 혼자 웃다가 할머니의 말씀을 되새겨본다. 사람의 발바닥에 어떻게 털이 나겠니? 그냥 호강하려는 욕심에서 하는 말이랴. 띵동. 주문한 생수가 집에 도착했다. 창밖에 눈은 부슬부슬 계속 내리고 있었다. 예전에 우리 마을 공터 공용 수도 자리에 지금은 생수 배달 오토바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목이 말랐다. 생수를 한 모금 천천히 마셨다. 생수가 목을 적시며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공용 수도에서 찬물을 길어오던 고된 일상은 편리한 현대생활로 바뀌었고 무거운 물통을 이고 지고 걷던 삶의 무게는 새로운 배달 서비스로 가벼워졌다. 눈은 여전히 창밖에 쌓여가고 예전의 고된 삶의 흔적은 희미한 축으로 남았다. 내리면 수도물이 다시 잘 나올 것이다. 삶의 지혜를 담은 할머니의 소박한 말씀이 다시금 떠오른다. 끝이 없는 게 사람의 욕심이지.

네, 이어서 한진숙 씨의 글 약물의 추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다가 넓은 초원을 가득 메운 양떼를 보면서 지나간 옛 시절의 추억이 잠겼다. 지식 청년들이 농촌에 내려가 비너중농에 재교육을 받던 시절 나도 17살 어린 나이에 이불짐을 둘러매고 찾아간 곳이 있었는데 고작 11세대가 사는 편벽한 중성골 마을이었다. 노약자와 환자가 많아 노동력이 모자라고 농사도 흉년이 들어 1년에는 땀을 흘려갖고 량식을 나누면 공량을 낼 이유조차 없었다. 1년 농사가 한 공에 고작 12전이었으니 현금 분배는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래도 한 집에서 한 솥밥을 먹는 집초 식구들이 있었기에 우리 또래는 농사를 배우기에 열중히 할 수 있었다. 현성에서 자라고 교인이신 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라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겨웠다. 아버지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며 내가 온실 속 화초에서 들판의 억새로 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셨다. 그 바람대로 나는 마을 농민들에게서 힘든 일을 하나씩 배워가며 농업기술과 이지를 닦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듬해 봄, 밭갈이가 시작될 무렵 생산대 대장은 마을 회를 들고 노동력이 부족해 양머리를 하던 아저씨를 잠시 다른 일에 배치하려 했으나 아무도 대신해서 나서지 않았다. 그때 내가 손을 들었다. 모두 이하 눈길을 보냈고 대장은 처녀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남자들 중에서 나서라고 동원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음날 나는 다시 대장을 찾아가 양머리 아저씨에게 이틀만 가르침을 받고 하겠다라고 간청했다. 사실 나는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양머리 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속셈도 가지고 있었다. 생산 대장은 하는 수 없이 허락하며 내게 안전을 신신당부했다. 나는 곧바로 양머리 아저씨에게 달려가 이틀 동안 함께 방목하면서 양머리 요령과 실기를 배웠다. 아침에 양우리에서 양을 산으로 내보내는 시각, 저녁에 다시 몰아넣는 요령, 물 먹이는 법, 채찍 휘두르는 법, 그리고 양들과 소통하는 암호들까지 사람의 지휘로 양대 집단 생활이 이루어지는 신비함에 나는 감탄했다. 사흘째부터 혼자 36마리 양을 몰아냈다. 양머리 아저씨에게 배운 요령을 떠올리면서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어 양 우리에 넣을 때 주인이 바뀌었다고 심술 부리는 몇 마리 양들 때문에

해주고 간 것이었다. 너무 감동적이었다. 며칠간 배운 대로 애쓴 덕에 양들은 점차 길들여졌다. 바지에 각반을 치고 팔토시를 끼고 양모자를 쓰고 채찍을 휘두른 나는 제법 양모리천의 자태였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뻤다. 화창한 봄날, 아지랑이 피어른 아침, 양들을 양지 쪽 산비탈에 풀어놓고 나는 나무 아래 앉아서 장편 소설 림의 소론을 펼쳐들었다. 예쁜 간호사와 젊은 지휘관의 사랑 이야기에 빠져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그런데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드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양들은 흩어져 밭 근처까지 내려가 있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나를 찾아다닌 것이었다. 맨 앞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생산 대장과 양모리 아저씨가 서 있었다. 너무 미안하고 난처했다. 그날은 대충 얼버무려 버렸지만 이후로 책임감과 자책감 속에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야 된다는 도리를 깨우쳤다. 풀숲에 아침 이슬에 젖은 다리가 마르기도 전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땀 범벅이 되고 비오는 날은 물벼락을 맞으며 하얗던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 그래도 길들여지는 양떼들이 사랑스러웠고 온종일 양들과 함께 수심 뒤 산길을 걸으며 내가 생산대를 위해서 한몫할 수 있다는 자부심에 가슴이 벅찼다. 맑은 하늘의 흰 구름과 나는 새들도 나를 칭찬하듯 했고 시냇물도 양떼들이 시원하게 마시라고 제자를 그리는 듯 했다. 양들을 개울가로 몰고 가니 흐르는 물에 입을 대고 꿀꺽꿀꺽 물을 들이키는 양들이 흡족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만 같았다. 봄 파송이 거의 끝날 무렵 새벽부터 비가 내려 휴식 통지가 내려졌다. 나는 양모리를 나갈 차비로 무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산 대장이 들어오더니 오늘은 내가 대신 할 테니 하루 쉬어라고 말씀하셨다. 대장의 배려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날 나는 하루 종일 소설 읽는 행복을 누렸다. 그날 저녁 생산 대장은 대모회를 열고 다음날부터 다시 양모리 아저씨에게 양을 맡기기로 한다고 말씀하셨다. 대장은 천혜애가 지금까지 견뎌낸 것이 되긴 하지만 계속 양모리를 시킬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 후 나는 정든 양들이 보고 싶어 짬만 나면 양우리로 달려갔고 양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양모리 아저씨의 일거일동에 존경을 금치 못했다. 가을철이 되자 양모리 아저씨 수고로 가꾼 양털을 집집마다 나누어 주었다. 우리도 한몫 얻어 농촌 어머니들의 가르침을 받아 엉킨 털을 씻고 골라서 손 도르래로 실 뽑고 새한 양털로 조끼를 떴다. 내 첫 뜨개질 솜씨로 지은 조끼를 어머니께 드렸더니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 그 행복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서 나다. 농촌에서 잘 배우고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하길 바라셨던 부모님은 연변일보와 길림일보에 실린 나의 양모리 사석을 보면서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 비록 간고한 시골 생활의 나날들이었지만 그곳은 나를 단련하고 성장시킨 광활한 천지였고 잊지 못할 역사의 한 페이지로 소중하게 남아있다. 내 노래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장소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천군만마입니다. 일천, 천, 군, 군, 일만, 만, 말마로 만들어진 천군만마, 천준완마는 기세충천한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진경지는 남조 때 량고조 효에 있었던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신장이 팔척이나 되고 기골이 장대했으며 얼굴에 수염까지 있어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진경지는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전쟁을 치렀고 죽는 날까지 량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병경의 관문을 지키던 진경지는 부귀 30만 대군의 침입을 받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진경지의 군대는 7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적군의 기세에 눌린 진경지의 군사들은 온종일 불안에 들었습니다. 만약 적들이 관문을 넘어 수도를 포함한 각 지역을 점령하면 그들은 참혹하게 백성들을 유린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진경지는 태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군사 기획을 논의했으며 적들의 상황을 살필 때도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 없이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경지에게 좋은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된 군사들은 차츰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강대한 병력을 보고도 태연하게 관문을 지키는 진경지 군대를 본 부귀 수령 또한 자꾸 의심이 들어 쉽게 경거방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경지는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사이 암암리에서 적군의 병력 배치 상황을 파악하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진경지는 군사들을 진영에 모아놓고 작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식사 준비를 시키고 말에게도 여물을 충분히 먹이도록 했습니다. 어둠이 깃든 후에 작전을 시작할 것에 대비해서 군사들에게 흰옷을 입게 했습니다. 진경지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른 동안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이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 장병들도 죽음을 도려하지 않고 서로 힘을 합쳐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웠다. 적들이 우리를 눈이든 가시로 여기고 있는 한 이번 싸움은 피할 수 없다. 적들에게는 수만 명의 정예 기병이 있으니 평원에서의 작전은 우리한테 불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적들의 포위망을 뚫은 후 신속히 적의 성을 점령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수들은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끌도록 하라. 진경지의 말을 들은 군사들은 목숨을 바쳐서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둠이 깃들자 흰옷 차림을 한 7천여 명의 군사들이 부귀 군대의 주둔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부귀군의 포위망을 쉽게 뚫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적의 병력이 부족했던 성지를 점령하여 만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대량의 군마와 식량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진경지 군대는 기동전의 방식으로 곳곳에서 적을 소멸하고 단번에 몇 개의 성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부귀 백성들은 진경지가 지휘한 군사들이 흰옷을 입고 전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민호를 지어서 그들을 찬양했습니다. 다음은 그중 두 마디입니다. 더 이상의 장군이 있을 소냐? 천군만마가 흰 도포를 피했다. 진경지 군대는 마침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량고조는 진경지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남사 진경지전에 수록되었습니다. 천군만마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기세가 충천한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녁 시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희였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생태 문명 사상의 인도하에 장강 연선 11개 성과 직할시가 장강 생태 환경 보호와 복원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을 촉진하면서 장강 경제벨트 고품질 발전의 웅장한 화폭을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0: 공문 리강 총리가 최근 공문령에 서명하고 개정 후에 행정법규 제정 절차 조례를 반포했습니다.
1: 전국정협이 교육과학기술인재 발전일괄 추진 전문협상회를 개최했습니다.
0: 러시아 각계 인사들이 러시아와 중국 정상회담이 제분해의 상무협력을 한층 더 추진하고 양국 간 신시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세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1: 보도여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장강은 중화민족의 오문이 강입니다. 10년 전 습금평 총서기는 공동보호를 추진하되 무질산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장강 경제벨트의 발전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중화민족의 장원한 리익에 착안하고 생태우선 녹색 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녹수총산이 거대한 생태효益, 경제효익, 사회효익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생태문명 사상의 인도하에 장강 연선의 11개 송과 직할시는 장강 생태 환경 보호와 복원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 녹색 전환을 촉진하면서 장강 경제벨트 고품질 발전에 웅장한 화폭을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장강은 푸른 물결이 출렁이고 생기가 차넘칩니다. 삼림 피복률은 46% 이상에 달하고 전국 42.8%의 수산 종자원 보호구와 55.1%의 담수 오류가 이곳에 분포됐습니다. 그리고 본류 수지는 수년간 연속 2급을 유지했습니다. 장강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태 보물창고입니다. 오문이 강에 대한 보호와 발전은 습금평 총석의 오래된 소원입니다. 18차

습금평 총서기는 공동보호, 무질산, 대개발 자제 원칙을 대뜸없이 견제하고 고수준 보호사업에 더 큰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장강 경제벨트를 우리나라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주요 전장, 국내와 국제 이중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주동맥, 경제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주력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공동보호를 추진하는 장강 경제벨트의 10년 생태 변화는 위성사진을 통해 증명됩니다. 2016년 사천 의빈 삼강구에는 오염기업들이 즐비하고 료수급 선박들이 밀집하다 보니 수생태 기능이 심각하게 퇴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곳에 9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생태 회랑이 건설돼 맑은 물, 푸른 언덕, 사품질 물길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의빈 씨가 장강 생태 종합정비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오염물 배관망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강 연안의 자연 해선을 복원하며 친수 공간, 도시 공간을 지속적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이빈과 같은 생태적 변화는 심연래 장강량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강서성 도창에서 조방식 채굴로 인해 만신창이된 산체가 녹색 조난을 가져오고 안희성 무호에서 불법 부도, 오염 공장들은 아름다운 강변 녹색 도로로 변화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철거 복원된 장강 연안선은 162km에 달하고 1361개 불법 부두를 철저하게 정리했으며 20여만 곳에 달하는 오수 배출구는 규범화하고 정보해야 됐습니다. 한편 장강 연안의 11개 성과 직갈시는 역내 생태 보상 기제를 구축하고 상하류, 량안, 본류와 지류에 대한 공동관리를 다그쳐 실시했습니다. 장강 보호법이 공식 시행되어 10년간 어획 금지 조치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강 경제벨트의 량질 수질 비율은 96.5%, 장강 류역에서 관측된 오류는 어획 금지 전보다 43종 증가한 351종에 달했으며 그중 대표 종인 장강 돌고래의 개체수도 1426마리로 회복됐습니다. 무질산 개발을 자제한다는 것은 결코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 개발을 하지 않으며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2016년 호복성 의창시는 화학공업이 강을 요사하는 현상이 심각해 2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 기슭에 화학공업기업 130여 개가 포진됐습니다. 무질산 개발은 생태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했습니다. 오늘날 장강 연안 화학공업 기업은 전부 문을 닫거나 이전되거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 이창신은 산업 등급의 도약도 실현했습니다. 예전에 오염이 심각했던 저급 비료 산업이 자취를 감추고 정밀 화학 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에너지 저장 산업의 중요한 원자재인 산철 리튬을 대거 생산해냈습니다. 이로써 오이창이 전국적인 중요 에너지 저장 기지로 성장하는 데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오늘날 장강 경제벨트는 과학기술혁신센터 3개, 국가실험실 8개를 건설하고 인공지능, 량자정보, 융합에너지 등 일련의 세계 선진 과학기술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51%를 차지하는 11개 국가급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전국의 45%를 점하는 30개 국가급 전략신흥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했습니다. 강을 따라 혁신과 구조 최적화를 나아가는 산업들이 끊임없이 그 실력을 키우고 상류의 규조성은 규모화, 집결화의 연산력 산업 클러스터를 이미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선진 제조업 고지를 힘써 건설하고 종류의 호남성은 역내 제조업에서 선진 제조업이 점하는 비중이 51%를 넘었습니다. 한편 하류에 위치한 상해시는 인공지능을 대표로 하는 선도 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해시의 394개 규모 이상 인공지능 기업의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39.5% 증가한 6,07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장강 경제벨트의 발전은 전국 발전의 전반 국면에 관계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강 경제벨트 지역의 생산 총액은 2배 이상 증가하고

0: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2%에서 47.3%로 상승했으며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만 3천 원에서 4만 4천 원으로 91% 증가했습니다. 미래를 지향해 장관 경제벨트의 11개 성과 직할시는 한 장의 총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가면서 중화민족의 어머니 강이 영원히 생기와 활력을 유지하도록 힘다하고 있습니다.
1: 공무원기강 총리가 최근 공무원령에 서명하고 개정 후에 행정법규 재정 절차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조례는 립법 사업에 대한 당정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고 립법법의 권한 규정을 세분화하며 행정법규 재정 실천 경험을 총화하고 행정법규 재정 절차를 규범하며 행정법규의 질을 보장하고 국정운영체제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치주를 두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법규를 제정함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제하고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민이 필요하고 인민대중이 절박히 수요하며 조정 범위가 단일하고 관련면에서 비교적 큰 쟁의가 없는 행정법규는 반드시 그 립법 사업을 다그치야 합니다. 둘째, 립법 총괄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 기재를 건전해야 합니다. 넷째, 개혁의 수요에 따라서 행정법규를 제정할 때 관련 개혁을 인도하고 추진하고 규범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0: 전국 정유비 숙교일 복경에서 교육과학기술인재발전 일괄추진 전문협상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공주왕 정촉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주석인 왕혼용이 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왕혼용 전국 정협주석은 18차 당대 이래 습권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공주왕은 교육발전, 과학기술혁신, 인재양성을 국정운영에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과학기술 교육 홍국 전략, 인재 강국 전략,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괄 추진한 것을 둘러싸고 중요한 포지를 함으로써 교육 강구, 과학기술 강구, 인재 강국 건설을 위해 튼튼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제기했습니다. 전국 정협은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괄 추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중국공산당 20기 4차 전원회의와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관련 포치를 깊이 있게 관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가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성, 전략적 버팀목을 확고히 파악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일괄 추진, 협조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출중한 혁신 인재를 협동 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전략 인재에 대한 발견과 양성, 동용에 관한 정책 기제를 보완하고 지역 교육 과학기술 인재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국제 경쟁력 우세를 향상하는 등 종점 문제에 착안해 조사와 연구, 협상과 건의, 민주 감독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야 합니다. 전국 정협위원 100여 명이 회의에 참석하고 전국 정협 교육과학기술 보건건강취업위원회 관계자가 특정 조사 연구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협위원, 전문가 등 22명이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괄 추진하는 조율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해하며 대학교 학과 설치를 최적화하며 인재 양성 모식을 혁신하고 지역 간 인재 조율과 발전을 추진하는 등을 둘러싸고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무위원 심의금이 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석태봉이 오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중공주왕 공무원 관련 부문과 단위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정협위원들과 협상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1: 중공주왕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19일 북경에서 러시아 제1부총리 만드로프를 접견했습니다. 정설상은 습금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와 양국 각 측의 공동 노력하에서 상무투자 협력이 량원 발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러시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국-러시아 설린친선협력조약 체결 25주년으로 상방은 이를 계기로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 인식을 더 잘 이행하고 중국과 러시아 투자협력위원회의 총괄 조율 사업을 발휘시켜 합니다. 그리고 중점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협력 분야를 확장해 더 실무적인 성과로 양국 관계 발전에 계속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만드로프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 내용을 풍부히하며 쌍방의 관심사를 적극 해결해 양국 투자 협력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킬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0: 2026년 중국 인터넷 문명 대회가 19일 남영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확관 주도 아래 중국 특색 인터넷 관리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함으로써 인터넷 강국 건설이 새로운 걸음을 내딛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인터넷 량질 내용 공급을 부단히 확충하고 온라인 주류 가치, 주류 여론, 주류 문화를 육성하며 깨끗하고 올바른 인터넷 공간을 조성해 인터넷이 네티즌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명한 인터넷 공간, 분발 정진의 힘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조항과 지방 관련 단위 책임자, 조항 주요 뉴스 사이트, 인터넷 사회단체, 인터넷 기업 책임자, 전문가와 학자, 인터넷 유명인 대표 등이 참가했습니다.
1: 중앙선전부와 중앙통일전선사업부, 중앙사회사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등 21개 부문이 최근 통지를 공동 발표하고 2026년 강국 부흥과나 대중성 주제선전교양활동을 배치했습니다. 통지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고 당과 국가,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것을 주선들로 삼고 당 창건 105주년,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과 결부해 강국 부흥과 나 대중성 주제 선전 교양 활동을 정성들여 전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혁신 이론으로 힘을 응집하고 정신력을 키우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기반을 다지고 근본을 굳히며 당이 이민을 이끌고 분투한 비난을 역사로 도리를 깨우치고 신념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시대 위대한 성과와 변혁으로 민심을 고무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미래로 토지를 불태우며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이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유업에 적극 뛰어들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0: 올해 4월 우리나라

0: 올해 4월 규모 이상 장비 제조 부가 가치가 동기 대비 8.3% 증가하고 전체 규모 이상 공업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74.5%에 달했습니다. 장비 제조업 중 8개 업종이 모두 성장하면서 공업 기여면을 기본적으로 다졌습니다. 첨단 기술 제조업의 주도 역할도 더욱 강화됐습니다. 4월 규모 이상 첨단기술 제조 부가가치는 동년 대비 12.8% 증가해 지난달보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AI 플러스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저장칩, 하드디스크 등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재화지능, 인간기계 협력 등 새로운 경제 성장점이 로봇 분야의 빠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디지털 제품 제조업도 동반 성장하고 동기 대비 12% 증가하면서 디지털과 실물 경제 융합을 다그쳤습니다. 산업 호조세는 수출 구조 최적화를 이끌었습니다. 4월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수출 출하 규모가 동기 대비 10.6% 증가한 1조 4천억 원, 그중 장비 제조 비중이 74.4%에 달했습니다.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우주 등 분야는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해 대외무역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했습니다.
1: 5월 19일 남방 여러 지역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중앙기상대가 계속 호우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지속 시간이 길고 루저 강우량이 많아 각지 각 부문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폭우 구역은 19일 계속 남하하여 강남, 화남 등지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호북성 기상국은 이미 중대기상재해 3급 비상대응안을 가동했으며 일부 시와 현에서는 호우주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형문 사양현 기산진의 경우 18일 새벽 1시경 주택이

0: 상덕 성문현에서는 지속된 폭우로 23개 향진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당원 간부들은 밤샘 작업을 이어가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말을 돌며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현재 성문현에서는 18,000여 명이 대피했으며 22개 临시 대피소를 설치해 생필품과 일회 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우로 여러 교량이 파손되는 피해도 입었지만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현내 97% 이상 지역에 전력 공급이 재개되었습니다. 18일부터 귀주 여러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고 마강, 균도 등지는 특대 폭우 수준에 달했습니다. 귀주성은 19일 홍수방지 4급 비상대항을 3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금남주 도균에서는 극심한 호우로 강물이 불어나 차량이 떠내려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조대는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며 고립된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19일 12시 수리부는 강서, 호북, 호남, 광동, 광서, 귀주, 해남 등 7개 성과 자치구에 홍수방지 4급 비상대항을 가동했습니다. 한편 지역 수리부문과 류역관리기구는 강우 상황과 수위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수자원 시설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남 광서의 홍수 지진 피해와 관련해 국가재난방지 저감구조위원회 办公실과 비상관리부는 국가식량 물자비축국과 함께 호남의 조항구조 물자만 8,000점을 긴급 조달했습니다. 또한 앞서 광서에 조달한 만점에 추가로 5,000점을 더해 두 지역 피해 주민 구호와 기본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국가일환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4월 기업, 개인 등 비은행 부문의 다국수지 합계는 1조 6천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일환시장 거래량은 3조 7천억 달러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대외거래가 활발해 일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0: 상무부가 재정부와 함께 20억 원의 자금을 편성해 상해, 북경, 광주, 심수 등 15개 시범 도시가 국제화 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지에서는 특색 있고 혁신적인 소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고 대중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찾아 소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1: 5월 19일은 제16회 중국 관광의 날로 각지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동시에 고품질 여행 아름다운 강산으로 함께 떠나자를 주제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 기간 문화관광부는 70여 개 단위와 손잡고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200여 곳의 관광지가 연간 할인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0: 5월 19일 교육부가 2026년 전국 학전교육 홍보의 달 행사를 가동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유네 시절을 함께 지키자를 주제로 유치원 공개 행사, 특별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이 전자기기 보육을 멀리하고 유치원에서 디지털 제품으로 실제 놀이 활동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돕게 됩니다.
1: 국가의료보상국과 재정부가 5월 19일 통지를 발표해 지정약국 의료보험 개인계좌 결제를 위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의료 속성이 강하며 가격이 적절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식품이나 일상용품 등 비의료용품 그리고 생활기능이 초과되고 의료 부가가치가 낮은 의료기기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5월 19일 중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개발한 태양풍 자기권 상호작용 정경영상위성인 미소가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 위성은 지구위성, 항법, 통신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기상을 탐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성은 태양풍과 지구자기권의 상호작용을 전제적으로 영상을 통해 관측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함으로써 우주기상예보와 조기경보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1: 현재까지 2026년 중국 용화 예매를 포함한 흥행 수익이 14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5일절 연휴 기간 개봉한 여러 신작들이 연휴가 끝난 후에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에게는 10일 연속으로 1일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월의 신작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중국 용화 시장은 시즌 흥행 기간뿐만 아니라 시즌 사이에도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중앙방송 총국이 19일 화어 황구 프로그램 센터의 2026년 혁신 프로그램

0: 프레임을 발표했습니다. 즉 수장가 총국 2026년 추석 운해야회 전세서원 등 42부의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의 생동감 넘치는 실천과 중화 문화의 시대적 가치 그리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됩니다.
1: 러시아 각계 인사들이 러시아와 중국 정상회담이 제 분야의 상무협력을 한층 더 추진하고 양국 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의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러시아 외교 국방 정책위원회 루키아노브 주석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 정상은 밀접한 왕래를 통해 신시대 러시아와 중국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복잡다단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은 특히 소중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고 글로벌 발전과 번영에 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러시아 경제발전부 레스트니코브 부장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 정상 간의 친선과 조화로운 왕래는 양국 경제 무역 관계가 끊임없이 심화하고 발전하도록 추진했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국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첨단 기술 영역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으며 관련 제품은 러시아인민에게 큰 신뢰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러시아 농산품의 수출량도 날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제 분야에서 협력을 갈증 확대하고 호의의 상승을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 과학대학교육부 팔리코브 장관은 올해는 러시아 중국 교육의 해를 시작하는 한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양국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양국 청년 간 교류를 심화하면서 인문협력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국 벗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며 제 분야에서 양국이 더 큰 발전을 이룩하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유럽국제종합연구센터 가신 주임은 올해는 러시아 중국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술이 30주년이며 양국 정상 간 밀접한 교류와 깊은 신뢰는 양국 간의 고수준 운영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양국이 쌍무협력을 갈증 심화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보다 큰 공정하고 합리한 국제질서를 위해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국제인사들은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 더 많은 안정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스탄 철학과 정치학, 종교학 연구소 수석 전문가 이지모브는 현재 세계 구도가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세계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제 질서가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서 습근평 주석과 부친 대통령의 만남은 매우 시적절한 것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주립대학 철학과학학원 폴리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갈증 심화하고 브릭스 협력 기지와 글로벌 남방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0: 이스라엘이 19일 저녁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이란에 대한 습격 행동을 취소한다고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고위층은 미국은 이란에 대해 군사 행동을 재개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1: 미국 언론이 19일 나토 한 고위 관원의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이 7월 초까지 재개방되지 않으면 나토는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에 도움을 제공할 그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 일본 헌법에 대한 개정과 군비 확충을 시도하는 다카이치 자다의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 민중들이 19일 저녁 도쿄에 위치한 국회 이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화 헌법을 파괴하는 다카이치 정부 행위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 일본 민중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김장이겠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 시간 코너에서는 습근평 국정 운영을

0: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교류의 끈을 더욱 굳게 있는 다채로운 중로 주제의 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잘 관철 실시하자. 2020년 6월 29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1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잘 관철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당이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의 과학적 내포와 실천적 요구를 정확하게 리해하고 목표의식, 문제의식, 결과의식을 통일시키며 관철 실시에 따른 기본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당의 조직 노선은 당의 정치 노선을 위해 복무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조직 노선은 올바른 정치 노선에 의하여 결정되며 올바른 정치 노선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담보합니다. 당은 당정 군민학을 망라한 모든 부문과 분야의 사업을 영도합니다. 이는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혁명과 건설과 개혁을 진행하는 데서 쌓은 가장 소중한 경험입니다. 당의 조직 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목적도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지하고 강화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방전쟁 시기의 당주황은 전국적인 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부 준비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는데 각급 조직 부문은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5만 3천 명의 간부를 새 해방구에 파견했습니다. 1952년부터 1954년까지 3년 동안에는 대규모의 경제 건설을 전개하기 위하여 소련에서 지원하는 중점 공장과 광산에 선발 파견한 3천여 명의 지도 간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6만여 명의 간부들을 공업 부문에 파견했습니다. 1956년에 당주황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고 제기하였는데 이듬해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11만 명에 이르는 고급 지식인 가운데서 1만 7천여 명을 당원으로 발전시켰으며 리사광, 전학삼 등도 모두 지난 세기 50년대에 당에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곧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게 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 장정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현 시기 국제정세에 심각하고도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앞에는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위험과 도전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세가 복잡하고 임무가 어렵고 막중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여 중대한 도전과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대한 장애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중대한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많이 지닌 위대한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담보는 여전히 당의 영도입니다.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당주황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지하는 것으로서 전당이

0: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자각적으로 당주안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고 확고한 정치적 정력과 정확한 전진 방향을 유지하도록 교양 인도하며 각급 당위원회 당조와 각 분야 기층 당조직의 정치적 기능과 조직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광범한 당원, 간부와 각 분야의 인재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광범한 인민 대중을 널리 결집시킴으로써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단합 분투하는 강대한 힘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对不起。
1: 뉴스추적코너이어집니다
2: 뉴스추적
1: 오늘 AI 로해설해드리는뉴스추적시간에는유럽국채수익률이높은수준을유지하고동화팽창이상승하면서중앙은행의금리인상을추진할것으로보이는데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3: 최근유럽국채시장의변동성이뚜렷이증가했습니다국제유가가지속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함에따라시장은유럽의통화팽창재상승과금리인상에대한얘기가높아지고있고독일영국등주요경제체의장기국채수익률이연속상승하고있습니다런던증권거래소그룹의데이터에따르면영국10년만기국채수익률이15일약 5.14% 로상승하여2008년7월이후최고수준을기록했습니다독일10년만기국채수익률은약 3.12% 로상승하여2011년5월이후최고수준을기록했고프랑스10년만기국채수익률은3.9% 로상승하여2009년7월이후최고수준을기록했습니다일반적으로국채수익률은가격추세와반대여서수익률의빠른상승은채권시장이뚜렷한매도를겪고있음을의미합니다분석가들은이번유럽채권시장변동의배경에는에너지가격상승의핵심요인이라고지적했습니다시장은에너지가격상승이유럽의통화팽창을다시상승시켜유럽중앙은행이높은금리를유지하거나심지어통화정책을

0: 계층 더 긴축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데카은행 수석 경제학자 울리 카르텔은 현재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시장 가격이 여전히 채권 시장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상업은행 분석가 하우크 심슨은 중동 전쟁이 폭발한 이후 유가와 채권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가 항상 매우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존의 4월 통화 팽창률은 연율 기준으로 3%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3월의 2.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중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상승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독일의 4월 통화 팽창률이 2.9%로 상승하여 2024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4월 독일 도매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하여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석유 제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7.3% 상승했습니다. 시장 관점에 따르면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점차 더 넓은 경제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통화 팽창 압력이 회복되는 배경 속에서 시장은 유럽 중앙은행의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최근 뚜렷하게 식었습니다. 일부 시장 기관들은 현재 유럽 중앙은행이 더 오랜 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수석 경제학자 필립 라이언은 최근 유가 상승이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여 더 높은 연료 비용이 임금과 더 넓은 물가 수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유아힌 나겔 총재는 독일 상보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팽창 전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수석 유럽 경제학자 옌스 아이젠 슈미트는 유럽 중앙은행이 현재 몇 차례 금리를 인상해야 통화 팽창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 어려운 정책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교류의 끈을 더욱 굳게 잇는 다철은 중로 주제의 해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로 양국 원수의 공동 관심 속에서 중로 문화의 해 행사는 2025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중로 교육의 해 행사는 2026년에 이어서 시작되어 양국 인민들이 인문 교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주제의 해 행사를 상호 개최하는 것은 이미 중로 인문 교류의 훌륭한 전통이자 양국 관계 발전사에서의 특징과 하이라이트로 되어 양국 인민에게 널리 환영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습근평 주석은 러시아의 부친 대통령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해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여러 차례 함께 행사에 참석하고 서신을 보내 축하했습니다. 이는 중로 관계의 높은 수준과 특수성을 보여주며 양국 인민이 서로 이해하고 가까워지도록 신선한 동력을 불어넣고 중로 우호의 세대 간 계승을 위한 민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습근평 주석과 부친 대통령은 새해 축전을 주고받으며 양국이 2026년, 2027년에 중로 교육의 해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및 대학 교육부 콘스탄틴 모질레프스키 차관은 로중 교육의 해가 양측의 교육 협력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양국 원수의 직접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중로가 협력하여 설립한 심수 봉리 모스크바 대학이 10년 전 공식 설립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7년 9월 13일 중로 양국 원수는 각각 심수 봉리 모스크바 대학 개학식에 축사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축사에서 고수준 대학을 건설하고 고급 인재를 양성하여 중로 교육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인민의 우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라고 학교에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측 교원이며 생물학과 주임인 안드레이 기타쇼프는 기자에게 강당에서 양국 원수의 축사를 듣던 날을 지금도 기억한다면서 두 나라 지도자의 진심어린 발언은 양국 교육 협력에 대한 충분한 신뢰와 아름다운 기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년간 꾸준히 힘써온 결과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교는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고 글로벌 안목을 겸비한 복합형 인재를 양성하여 중로 다분야 협력과 1대1로 공동 건설에 인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청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중로 관계와 중로 양국 인민 우정의 미래입니다. 2014년 3월 습근평 주석은 중로 청년 우호 교류회 개막식에 축전을 보내 양국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중로 양국의 공동 발전과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사업에 융합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개최된 중로 청년 우호 교류회 행사는 양국 원수가 공동으로 결정한 중대한 조치이고 중국이 다른 국가와 처음으로 청년을 주제로 개최한 국가 교류회 행사이기도 합니다. 수년간 습근평 주석과 부친 대통령은 여러 차례 양국 차세대와 친근하게 교류해 왔습니다. 2018년 양국 원수는 러시아 해양 전 러시아 아동센터를 공동으로 방문했습니다. 해양 전 러시아 아동센터 나탈리아 세미누다 부소장은 기자에게 습근평 주석의 방문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교원과 학생들이 양국 원수가 로중 청소년 교류 강화와 세대 간 우호 전승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깊이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2년간 해당 센터는 100명 이상의 중국 중학생과 수학생을 맞이했습니다. 음악회, 요트 훈련, 게임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러시아 또래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올해 4월 중로 청소년 문화예술제가 전진 외국어 대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러시아어로 견우와 직례의 전설을 이야기하고 러시아 학생들은 중국어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를 공유했으며 양국 학생들은 또 함께 무대에서 민족무용을 공연하고 특색 있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19살 러시아 소녀 안젤라는 서로 언어를 배우고 노래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안젤라는 러시아 작은 독수리 전 러시아 아동센터의 수강생입니다. 이 센터는 전진 외국어 대학교와 협력하여 지금까지 두 나라의 언어 문화 교류와 관련한 과목 34개를 개설하여 러시아 청소년들에게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현재 중로는 관광의회, 청년 우호 교류의회, 미디어 교류의회, 지역 협력 교류의회, 과학기술 혁신의회, 스포츠 교류의회, 문화의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급 주제의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다채로운 주제의회 행사에 중로 민심 소통의 생동한 실천을 써내려갔습니다. 2013년 3월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습근평 주석의 중요한 일정 중 하나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중국 관광의회 행사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관광이 문명을 전파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우정을 증진하는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관광이 문명을 전파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우정을 증진하는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러시아 친구들이 중국을 여행하고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중화 문명을 체험하고 인민의 우정을 증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배웠습니다. 10여 년간 관광업은 양국 인민의 양방향 왕래가 날로 번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25년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어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했고 중국을 방문하는 러시아 주민 수와 러시아를 방문하는

0: 2019년에는 중국 관광객 수가 모두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올해 2월 4일 음력 립춘 당일 습금평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할 때 중로 문화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양국의 인문교류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고 인적교류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2월 하순 중국이 음력설을 즐기고 있는 기간 모스크바 겨울 보내기 축제가 북경에서 열려 러시아의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풍습을 중국 민중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러시아 배우 알렉산드라는 중국 문화를 배운 지 오래되었다면서 이번에 특별히 운이 좋게도 중국 친구들과 우리의 명절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통 명절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중국 음력설 경축 행사가 러시아에서 흥행하는가 하면 합작영화 붉은 비단이 러시아에서 흥행 기록을 세우고 새롭게 제작된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끄는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는 양국 인민 사이 서로 배우고 교류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네, 현재 인공지능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모델마다 어떤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지를 예측할 때 제시된 답변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경제학자들은 한 직업에 포함된 임무 중 어떤 것을 인공지능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 위험 노출 점수를 도출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 직업에 포함된 구체적인 임무를 열거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 직업은 가루를 반죽하여 오븐에 넣는 등 임무를 포함하고 금융분석가는 기업 상태를 평가하는 등입니다. 한 가지 직업에 포함된 임무가 인공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비율이 높을수록 그 직업의 위험 노출 점수가 더 높아집니다. 네, 현재 연구진은 주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각 직업의 위험 노출 점수를 평가하고 있지만 세 가지 방법에는 각각 단점이 있는 바 인위적인 평가는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직원의 인공지능 사용 상황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종종 단일 플랫폼에 국한되어 대표성이 부족하며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점수를 매기는데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국경제연구소 사이트가 4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챗GPT-5, 제미니 2.5, 클라우드 4.5 등 3개의 인공지능 모델에게 질문하여 어떤 직업이 더 위험한가에 대한 서로 다른 답변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모델은 회계사, 광고관리사와 최고경영사에 대한 위험 점수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챗GPT와 제미니의 의견이 일치할 때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약 4분의 1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일꾼들은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 인공지능 모델 자체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직업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분석가는 비교적 일찍 대규모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한 작업으로 생성된 훈련 데이터가 모델 개발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이 직업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 일꾼들은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여 모델이 제시한 답을 신중하게 평가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위험 노출 점수를 생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살구꽃 피는 봄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듣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수순의 대외개방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고수순의 대외개방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한 것은 산업사슬 공급망의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새로운 글로벌 발전 동력을 공동으로 육성하며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여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인류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인류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 각국 인민의 미래와 관계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류는 점점 더 더불어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글로벌 발전의 심층적인 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운명을 같이 하면서 각국이 함께 손잡고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번영을 이루도록 촉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수준의 대외개방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일대일로를 고품질로 공동 건설하며 글로벌 발전장애, 글로벌 안보장애, 글로벌 문명장애의 구체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경제질서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인류명 공동체 구축에 더욱 큰 기여를 하는 데 유리합니다. 고수준의 대외개방의 기본 내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중국은 발전할수록 개방을 확대하게 되므로 개방의 문호를 더욱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제20기 제3차 선언회 정신을 깊이 터득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히 추진하며 보다 큰 범위와 보다 넓은 분야에서 보다 심층적인 개방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국제 고표준에 접목하는 제도형 개방입니다. 제도형 개방은 고수준의 대외 개방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국제고표준 경제무역규칙에 맞춰 요소류동형 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현 시기 제도형 개방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및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한 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중점 분야의 규칙, 규제, 관리, 기준 등을 국제 규칙에 보다 높은 수준과 접목시켜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우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보다 적극적인 자주적 개방과

0: 해남 자유무역항 건설은 자주속 개방의 중요한 실천으로서 개혁 개방 종합시험 플랫폼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최빈국이 주는 대중국 무관세 수출 제품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한 것은 바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 규제를 더욱 완화하며 개방 플랫폼의 선행 시범 역할을 발휘하고 최빈국에 대한 지원 강도를 늘리고 자체 개방으로 글로벌 공동 개방을 촉진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실현한 것입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디지털화 및 녹색화 기회를 포착하는 개방입니다. 디지털화 및 녹색화는 세계 경제 발전의 새로운 중요한 엔진입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와 녹색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여 2023년에 디지털화 교부가 가능한 서비스 수출입액은 2조 7천억 원을 초과했고 국제 전자상거래 수출입액은 2조 4천억 원에 달했으며 신에너지 분야의 무역 투자 협력은 글로벌 녹색 전환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한 것은 바로 디지털화 및 녹색화를 방향으로 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경제와 녹색 발전의 국제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 규칙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선도하며 새로운 발전 동력과 발전 우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개방입니다. 민생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대외 개방의 근본 목적입니다. 18차 당대회일에 대외 개방으로 안정적인 성장, 안정적인 취업, 민생 개선을 힘껏 추진했고 대외 무역과 외산은 2억 명 이상의 취업을 직간접적으로 견인했으며 대량의 고품질 수입은 산업 고도화와 소비 고도화를 촉진했습니다. 현실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은 정체적으로 유무의 문제에서 호불호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한 것은 바로 개방 속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대외 무역과 외자의 기본 규모를 공고히 하고 개방 혜택을 발전 동력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개방의 성과에 따른 혜택이 인민에게 보다 많이 보다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협력 상생의 개방입니다. 역사는 개방과 포용, 협력과 상생이야말로 바른 길임을 거듭 증명해 주었습니다. 18차 당대회에 우리는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확고히 실시하여 140여 개 국가와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률은 30% 좌우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는 갈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중국의 새로운 발전은 세계의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인류 사회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 협력과 개방 공유가 필요합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한 것은 바로 세계 각국과의 링유대를 긴밀히 하고 글로벌 산업 분업과 협력에 깊이 참여하여 다원적이고 안정적인 국제경제구도와 경제무역 관계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발전과 안전을 동일적으로 계획하는 개방입니다. 개방을 확대할수록 안전을 중시하고 발전과 안전을 동일적으로 잘 계획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결연히 관찰하고 개방의 안전망을 촘촘하고 탄탄하게 구축하여 각종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했습니다. 견식이 개방협력은 복잡하고 심각한 국제정세에 직면했으며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한 것은 바로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견지하고 개방에 대한 감독 능력과 수준을 적극 향상시켜 개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실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1: 살기 좋은 내 고향을 듣고 자연의 신비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들이 한 깊은 지혜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중국 과학가가 규명한 왼손잡이 형성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왜 90%가량의 사람은 오른손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약 10%의 사람들은 왼손잡이일까?

먹이를 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은 훈련을 거치지 않은 생쥐는 먹이를 먹일 때 오른발과 왼발을 함께 쓰고 특정된 습관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험 중에서 과학자들은 특수한 우리를 만들어 특정 위치에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구멍의 위치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 생쥐가 구멍 속에 먹이를 얻으려면 특정 발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과학자들은 생쥐의 왼발만 사용하거나 오른발만 사용해서 먹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완전히 똑같은 눈송이를 찾아볼 수 없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개의 복잡한 눈송이는 완전히 똑같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자세히 관찰할수록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문제를 나노미터 수준으로 세분화하면 자연계의 일부 사물이 완전히 똑같을 수 있는 것처럼 눈송이도 완전히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전자는 더 작은 딥자로 분해될 수 없으며 모두 완전히 똑같습니다. 눈송이를 구성하는 물분자는 전자보다 훨씬 복잡한 바 모든 물분자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분자는 일반적으로 산소원자 한 개와 수소원자 두 개로 구성되었지만 자연에서 생성된 물분자 5,000개 중 하나는 수소원자 한 개를 대체하는 중수소원자 한 개로 구성되었으며 자연에서 생성된 물분자 500개 중 하나는 산소 18 산소원자의 중동위원소로 구성된 비전통적인 산소 16 분자가 포함되었습니다. 네, 전형적인 눈송이는 약 1,018개의 물분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 물분자는 독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러한 특이한 물분자는 눈송이 전체에 무작위로 흩어져 독특한 모양을 만듭니다. 1,018개의 물분자를 포함한 두 개의 눈송이가 정확히 동일한 분자 배치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바 그 확률은 거의 0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정의를 확대하면 눈송이가 비슷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준이 광학 현미경에서 두 개의 눈송이가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유사한 형태의 눈송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간단한 육각형 눈송이에만 적용됩니다. 네, 그럼 더 복잡한 눈송이 결정체는 어떨까? 네, 더 크고 더 복잡한 눈송이의 모양은 각기 모두 다릅니다. 자연계에서 복잡한 눈송이를 형성하는 방법의 수는 매우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꽂이에 15권의 책을 꽂으려면 첫 번째 책은 15가지 선택, 두 번째 책은 14가지 선택, 세 번째 책은 13가지 선택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예, 결국 이 15권의 책을 꽂을 수 있는 방법은 1조 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대자연의 눈송이를 형성할 때 직면한 문제는 100권의 책을 꽂는 것보다 훨씬 많으며 배열 수는 10의 158승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네, 이런 숫자는 대략 전체 우주 원자 총수의 10배에서 70배에 달합니다. 네, 따라서 전체 지구 역사에서 만들어진 복잡한 눈송이 중에는 완전히 똑같은 두 개의 눈송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서대에 처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과학 인물에 입선한 우리나라 2명 인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네이처 잡지 웹사이트가 8일 2025년도 10대 과학 인물 목록을 발표했는데 중국 인공지능 기업의 심층 탐구 창시자 량문봉과 중국 과학원 심해과학자 두몽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명대에서 량문봉은 과학기술의 전복자로 불리웠습니다. 자연은 그가 창립한 중국 인공지능 기업이 개발한 딥싱크 대형 언어 모델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며 이 오픈소스 모델은 과학자들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큰 복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과학원 심해과학공정연구소 연구원 도몽연은 네이처로부터 심해 잠수부로 불리는데 명단에서는 그녀가 해수면 9,000m 이하에서 지구상의 가장 깊은 동물 생태계를 발견했으며 해양 최하층에서 과학계의 전례없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명단에 선정된 과학인물 중에는 프런티어 베이비인 미국의 초희귀 환자 케이제이 말튼도 있었는데 그는 생후 6개월 때 첫 번째 맞춤형 유전자 편집 기술 치료를 받은 후 세상을 향해서 사랑스러운 미소를 보였습니다. 이 신기술은 희귀 질환 치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전주민자 미생물학자인 면역학자인 수잔 모나레스, 인도 데이터 과학자 아차르 아그라왈,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물리학자 토니 타이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공위생관은 프레세스 마조소, 영국 런던 대학교 신경과학자 사라 데브리스, 브라질 농업 연구원 루치아노 모렐라, 이스라엘 시스템 생물학자 이파트 멜보가 목록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우울증 치료와 관련한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울증은 전 세계적인 주요 정신질환 중 하나로 수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북경 시간으로 11월 6일 우리나라 과학연구팀은 국제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 케타민과 전기 충격 요법이라는 두 가지를 빠르고 강력한 항우울 요법 배후의 공동작용 기제인 아데노신 신호 전달 경로를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는 아데노신 신호 전달에 기반하여 부작용이 더 적은 새로운 항우울 치료법 개발의 튼튼한 이론적 근거와 명확한 표적을 제공했습니다. 네, 케타민과 전기 충격 요법은 현재 난치성 우울증 환자에게 비교적 효과적인 개입 수단이라고 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요법은 몇 시간 내에 빠르고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작용 기제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환각, 인지 손상 등 부작용 위험이 동반되어 광범위한 응용에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우울증 치료법의 원리를 파악하여 더 나은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우울증 연구 분야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네, 장백의 찬나무야라는 노래를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먼저 한길 씨의 글 발바닥에 털 나겠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물 공급이 하루 끊긴다는 안내문을 보내왔다. 아마 수도권이 얼어터진 모양이었다. 호수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생수를 주문했다. 수도꼭지만 돌리면 언제든 콸콸 쏟아지던 물이 갑자기 끊기니 막막하기만 했다. 우두커니 창가에 섰다. 그런데 아파트 창밖 도시 풍경과는 전혀 다른 옛날 기억이 슬슬 떠올랐다. 집에 수도만 있어도 발바닥에 털이 나겠다. 어릴 적 우리 동네 어머니들이 입버릇처럼 늘 되뇌던 말이었다. 1960년대 우리 집은 옛날 식당으로 쓰던 집을 네 가구가 살도록 개조한 맨 동쪽 자리에 섰다. 여느 집과는 달리 우리 집은 아랫방과 윗방의 출입문이 모두 동쪽으로 나있어 문을 열면 바로 연결시에 국자거리가 보였다. 국자가 건너편 중앙소학교의 넓은 운동장 너머로는 멀리 동산이 아득히 보였다. 우리 집 울타리 바로 남쪽에는 배구장 크기만한 공터가 있었다. 그 공터 한가운데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용 수도가 있었다. 가을이 되면 동네 집집마다 마당에 하얗게 빨래한 이불 소끝감들이 빨래줄에 걸려 바람에 펄럭이고 배추와 무가 쌓여서 크고 작은 산을 이루었다. 어머니들은 겨울 내내 먹을 김장 준비로 남새들을 다듬고 씻어 소금에 절이느라고 정신없이 바빴다.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부지런히 수도물을 길어 나르고 구성물을 버렸다. 집에 수도물만 있어도 발바닥에 털이 나겠다. 어머니들이 넋두리 속에 다산가리 지나고 추운 겨울이 왔다. 겨울철 악몽같이 물 깊기에 어머니들은 근심이 깊었다. 공용 수도가 있는 공터는 겨울이면 온통 얼음판으로 변했다. 게다가 수도꼭지 주변에는 작은 얼음산이 생겨 우리 아이들에게는 썰매 타기 좋은 놀이터였다. 하지만 물을 길어야 하는 어른들에게는 미끄러워 힘들었다. 어머니들은 물통이나 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집가는 새색시처럼 눈을 살포시 내리깔고 마치 고기의 사가 줄타기 하듯이 조심조심 걸어다녔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을 쥐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물통에 물을 곱게 담으란대. 겨울철이 되면 할머니가 늘 어머니에게 당부하시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집 부엌에 모셔진 배불뚝이 물 항아리에는 여름에는 물 다섯 동이를 먹여도 배불러 땀을 흘렸지만 겨울에는 물을 일곱 동이 먹여도 어찌할 수 없이 배부른 척했다. 이 동네 사내들 참 세계혁명을 혼자 다 하는가 보다. 할머니가 동네 어머니를 딱 기억해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다. 그 말을 엿들은 건지 철이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 달랐다. 해마다 직장에 노력 모범인 철이 아버지는 동네 골목길도 도맡아 쓸었고 자기 집 물도 열심히 길어서 나르곤 했다.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던 저녁이었다. 늦게 퇴근한 철이 아버지가 욕심스럽게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 지게량 쪽에 달아매고 걷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철이 아버지는 동네 어른들의 부축임을 받으며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하얀 석고 복내를 감게 되었다. 노력 모범이 노동 현장도 아닌 집에 물을 깃다가 다친 일은 꽤 큰 사고로 여겨졌던 모양이다. 그 이튿날 간부 한 분이 우리 동네 와서 집집의 가상들을 우리 집에 불러 모아놓고 회를 열었다. 그 다음날 토요일 밤에는 꽁꽁 은 땅에 불을 피워서 녹였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부터 동네 어른들은 악착같이 곡괭이

모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물 항아리 밑바닥까지 깨끗이 씻고 닦으셨다. 이제는 물 항아리를 배 불리지 않아도 된다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셨다. 그런데 홀쭉해진 물 항아리가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다.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이 있었다.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온 지 한참이 지나도 어머니의 하얀 발바닥에는 털이 날 기미가 조금 더 보이지 않았다. 사람의 발바닥이 어떻게 털이 나겠니? 그냥 호강하려는 욕심에 하는 말이야. 할머니는 내가 몰래 어머니의 발바닥을 흘끔흘끔 훔쳐보는 모습을 보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 봐라, 집에 하수도가 있으면 진짜 발바닥에 털이 난다고 하지 않나. 끝이 없는 게 사람의 욕심이지. 할머니 예언은 적중했다. 할머니 말씀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밖에 하얀 눈이 푹푹 내리는 날이었다. 동네 어머니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웃집 누나의 혼수 입을 꾸미며 수다를 떨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하수도 이야기로 넘어갔다. 아이고, 집에 하수도가 있으면 정말 발바닥이 털이 나겠다. 어머니들의 합창이었다. 봄은 용케도 해마다 잊지 않았고 우리 동네로 잘 찾아왔다. 이듬해 뜨락에 살구꽃이 하얗게 피던 햇살 좋은 날이었다. 동네 아버지들이 땀을 뻘뻘 흘린 보람으로 집집마다 하수도가 만들어졌다. 나는 어머니에게 바보 같다는 타박을 들으면서도 숙제 검사듯이 어머니의 발바닥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동네 집 아이들도 나처럼 같은 짓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예순이 넘은 지금 가끔 어릴

공용수도 자리에 지금은 생수 배달 오토바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목이 말랐다. 생수를 한 모금 천천히 마셨다. 생수가 목을 적시며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공용수도에서 찬물을 길어오던 고된 일상은 편리한 현대생활로 바뀌었고 무거운 물통을 이고 지고 걷던 삶의 무게는 새로운 배달 서비스로 가벼워졌다. 눈은 여전히 창밖에 쌓여가고 예전의 고된 삶의 흔적은 희미한 축으로 남았다. 내일이면 수도물이 다시 잘 나올 것이다. 삶의 지혜를 담은 할머니의 소박한 말씀이 다시금 떠오른다. 끝이 없는 게 사람의 욕심이지.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즐거운 들놀이.

네, 이어서 한진숙 씨의 글 약물의 추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다가 넓은 초원을 가득 메운 양떼를 보면서 지나간 옛 시절의 추억이 잠겼다. 지식 청년들이 농촌에 내려가 민어종농에 재교육을 받던 시절 나도 17살 어린 나이에 이불짐을 둘러매고 찾아간 곳이 있었는데 고작 11세대가 사는 편벽한 중성골 마을이었다. 노약자와 환자가 많아 노동력이 모자라고 농사도 흉년이 들어 1년 내내 땀을 흘려 가꾼 양식을 나누면 공량을 낼 이유조차 없었다. 1년 농사가 한 공에 고작 12전이었으니 현금 분배는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래도 한 집에서 한 솥밥을 먹는 집채호 식구들이 있었기에 우리 또래는 농사를 배우기에 열중히 할 수 있었다. 현성에서 자라고 교인이신 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라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겨웠다. 아버지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며 내가 온실 속 화초에서 들판의 억새로 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셨다. 그 바람대로 나는 마을 농민들에게서 힘든 일을 하나씩 배워가며 농업기술과 이지를 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듬해 봄, 밭갈이가 시작될 무렵 생산대 대장은 마을 회를 열고 노동력이 부족해 양머리를 하던 아저씨를 잠시 다른 일에 배치하려 했으나 아무도 대신해서 나서지 않았다. 그때 내가 손을 들었다. 모두 이안웃기를 보냈고 대장은 처녀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남자들 중에서 나서라고 동원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음날 나는 다시 대장을 찾아가 양머리 아저씨에게 이틀만 가르침을 받고 하겠다라고 간청했다. 사실 나는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양머리 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속셈도 가지고 있었다. 생산 대장은 하는 수 없이 허락하며 내게 안전을 신신당부했다. 나는 곧바로 양머리 아저씨에게 달려가 이틀 동안 함께 방목하면서 양머리 요령과 실기를 배웠다. 아침에 양우리에서 양을 산으로 내보내는 시각, 저녁에 다시 몰아넣는 요령, 물 먹이는 법, 채찍 휘두르는 법, 그리고 양들과 소통하는 암호들까지 사람의 지휘로 양대 집단 생활이 이루어지는 신비함에 나는 감탄했다. 사흘째부터 혼자 36마리 양을 몰아냈다. 양머리 아저씨에게 배운 요령을 떠올리면서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어 양 우리에 넣을 때 주인이 바뀌었다고 심술 부리는 몇 마리 양들 때문에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는데 마침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양머리 아저씨가 도와주셨다.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 양 우리가 깨끗이 청소되었다. 새벽 일찍 양머리 아저씨가 와서 청소해주고 간 것이었다. 너무 감동적이었다. 며칠간 배운 대로 애쓴 덕에 양들은 점차 길들여졌다. 바지에 각반을 치고 팔토시를 끼고 양모자를 쓰고 채찍을 휘두른 나는 제법 양머리 처녀의 자태였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뻤다. 화창한 봄날 아지랑이 피어오른 아침 양들을 양지 쪽 산비탈에 풀어놓고 나는 나무 아래 앉아서 장편소설 림의 소론을 펼쳐들었다.

예쁜 간호사와 젊은 지휘관의 사랑 이야기에 빠져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그런데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드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양들은 흩어져 밭 근처까지 내려가 있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나를 찾아다닌 것이었다. 맨 앞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생산 대장과 양모리 아저씨가 서 있었다. 너무 미안하고 난처했다. 그날은 대충 얼버무려 버렸지만 이후로 책임감과 자책감 속에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준다는 도리를 깨우쳤다. 풀숲에 아침 이슬이 젖은 다리가 마르기도 전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땀 범벅이 되고 비오는 날은 물벼락을 맞으며 하얗던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 그래도 길들여지는 양떼들이 사랑스러웠고 온종일 양들과 함께 수심 뒤 산길을 걸으며 내가 생산대를 위해서 한몫할 수 있다는 자부심에 가슴이 벅찼다. 맑은 하늘의 흰 구름과 나는 새들도 나를 칭찬하듯이 했고 시냇물도 양떼들이 시원하게 마시라고 제자를 그리는 듯 했다. 양들을 개울가로 몰고 가니 흐르는 물에 입을 대고 꿀꺽꿀꺽 물을 들이키는 양들이 흡족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감사 인사를 하는 것만 같았다. 봄 파종이 거의 끝날 무렵 새벽부터 비가 내려 휴식 통지가 내려졌다. 나는 양모리를 나갈 차비로 무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산 대장이 들어오더니 오늘은 내가 대신 할 테니 하루 쉬어라고 말씀하셨다. 대장의 배려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날 나는 하루 종일 소설 읽는 행복을 누렸다. 그날 저녁 생산 대장은 대모회를 열고 다음날부터 다시 양모리 아저씨에게 양을 맡기기로 한다고 말씀하셨다. 대장은 천혜가 지금까지 견뎌낸 것이 되긴 하지만 계속 양모리를 시킬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 후 나는 정든 양들이 보고 싶어 짬만 나면 양우리로 달려갔고 양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양모리 아저씨의 일거일동에 존경을 금치 못했다. 가을철이 되자 양모리 아저씨 수고로 가꾼 양털을 집집마다 나누어 주었다. 우리도 한몫 얻어 농촌 어머니들의 가르침을 받아 엉킨 털을 씻고 골라서 손 도르래로 실 뽑고 새한 양털로 조끼를 뜯다. 내 첫 뜨개질 솜씨로 지은 조끼를 어머니께 드렸더니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 그 행복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서 나다. 농촌에서 잘 배우고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하길 바라셨던 부모님은 연변일보와 길림일보에 실린 나의 양모리 사적을 보면서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 비록 간고한 시골 생활의 나날들이었지만 그곳은 나를 단련하고 성장시킨 광활한 천지였고 잊지 못할 역사의 한 페이지로 소중하게 남아있다. 내 노래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장소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천군만마입니다. 일천, 천, 군, 군, 일만, 만, 말마로 만들어진 천군만마, 천준완마는 기세충천한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진경진은 남조 때 량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병경의 관문을 지키던 진경진은 북위 30만 대군의 침입을 받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진경제 군대는 7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적군의 기세에 눌린 진경제 군사들은 온종일 불안에 들었습니다. 만약 적들이 관문을 넘어 수도를 포함한 각 지역을 점령하면 그들은 참혹하게 백성들을 유린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진경진은 태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군사 기획을 논의했으며 적들의 상황을 살필 때도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 없이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경제에게 좋은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된 군사들은 차츰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강대한 병력을 보고도 태연하게 관문을 지키는 진경제 군대를 본 북위 수령 또한 자꾸 의심이 들어 쉽게 경거방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경진은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사이 암암리에서 적군의 병력 배치 상황을 파악하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진경진은 군사들을 진영에 모아놓고 작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식사 준비를 시키고 말에게도 여물을 충분히 먹이도록 했습니다. 어둠이 깃든 후에 작전을 시작할 것에 대비해서 군사들에게 흰옷을 입게 했습니다. 진경진은 군사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른 동안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이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 장병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힘을 합쳐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웠다. 적들이 우리를 눈에 든 가시로 여기고 있는 한 이번 싸움은 피할 수 없다. 적들에게는 수만 명의 정예 기병이 있으니 평원에서의 작전은 우리한테 불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적들의 포위망을 뚫은 후 신속히 적의 성을 점령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수들은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끌도록 하라. 진경제의 말을 들은 군사들은 목숨을 바쳐서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둠이 깃들자 흰옷 차림을 한 7천여 명의 군사들이 북위 군대의 주둔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북위군의 포위망을 쉽게 뚫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적의 병력이 부족했던 성지를 점령하여 만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대량의 군마와 식량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진경지 군대는 기동전의 방식으로 곳곳에서 적을 소멸하고 단번에 몇 개의 성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북위 백성들은 진경지가 지휘한 군사들이 흰옷을 입고 전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민호를 지어서 그들을 찬양했습니다. 다음은 그중 두 마디입니다. 더 이상의 장군이 있을 수냐? 천군 만마가 흰 도포를 피했다. 진경제 군대는 마침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량고조는 진경제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남사 진경지전에 수록되었습니다. 천군 만마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기세가 충천한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녁시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희였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지난주 천주십포 화물 우주선을 실은 장정 7호 요 10일 운반 로켓이 우리나라 문창 우주발사장에서 점화 발사되었습니다. 약 10분 뒤 천주십호 화물 우주선은 로켓과 성공적으로 분리돼 예정 궤도에 진입했고 이후 우주선 태양광 패널이 순조롭게 펼쳐져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또 천주십호 화물 우주선은 궤도상 운영 중인 우주정거장 조합체와 만나 도킹을 완수했습니다. 천주십호 화물 우주선에는 선외 우주복 한 세트와 우주비행사 궤도 체류 소모품, 추진제, 응용 실험 장비 등 각종 물자

0: 진행한 화물 보급 임무이고 프로젝트 기획 실행 이래 39번째 발사 임무입니다. 또한 장정계열 운반 로켓의 641번째 비행이자 천주 우주선의 제10번째 비행 임무입니다. 중국 유인우주 프로젝트가 계속해 좋은 소식을 전해오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40편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동분마의 고장 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주황혁명 근거지 민서역사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수리공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리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40편 국토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석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토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공간의 발전 구도는 국가 발전 목표, 발전 전략과 발전 방식의 공간적인 구현이며 경제와 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기본 매개체입니다. 국토공간의 발전 구도가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못한가에 따라 한 나라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가와 발전 과정에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경제와 사회 활동이 공간상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는가가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로 각지의 인문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토 공간을 전부 도시 건설을 진행하고 현대 공상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도시화 공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생태 공간과 농업 생산 공간을 충분히 보유해야만이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식량 안전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류 발전에 적합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포도 매우 불균형합니다. 주로 흑화,

최근 연간 경제 법칙에 작용하에 인구와 산업들이 발전에 적합한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어 공간 모순이 한창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시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특정된 지리 공간 조건에 근거하고 자연 법칙, 경제와 사회 발전 법칙에 따라서 경제 수요, 생활 수요, 생태 수요, 안전 수요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데 더욱 편중하여 정부의 규제 역할과 조절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고 경제 발전, 인민 생활, 생태 환경, 국가 안보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며 상대적으로 제한된 국토 공간 자원으로 사회주의 현대화의 실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추적함에 있어서는 인구의 총량과 구조의 반등, 경제 발전 단계 및 그 특징, 생태 환경 조건의 제한,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구도 등 요소를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인구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성장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래지 않아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로령화, 도시화가 한층 발전하면서 인구의 분포가 공간적으로 도시화 지역으로 몰리는 것이 대세로 되고 있으며 거주 공간의 질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공업화의 중간 단계와 후반 단계에 처해 있으며 경제 구조가 점차 첨단화로 전환하고 발전 방식이 집약형으로 전환하면서 산업 공간 수요의 증가폭이 작아지고 집약형과 효율성이 대세로 되고 있습니다. 생태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생태 환경에 대한 보호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총체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와 경제의 성장에 따른 압력과 기후변화 등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보의 시각에서 보면 외부 위험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인구와 경제 공간의 분포가 불균형적인 것과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하는 것 사이의 모순이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함에 있어서의 기본 경로는 바로 주체 기능 구역 제도를 완비하고 자원과 환경의 수용력에 립각해 각지의 비교 우위를 발휘시키면서 도시화 지역, 주요 농산물 생산지, 생태 기능구 등 3대 공간 구도를 점차 형성하고 그 기초에서 중대 기반 시설, 중대 생산력과 공공자원의 분포를 최적화함으로써 각이한 기능 공간의 우위를 서로 보완하고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도시화 지역에서 경제와 인구를 능률적으로 집결시키고 기본 농지와 생태 공간을 보호하는 것을 지원하고 주요 농산물 생산지에서 농업 생산 능력을

0: 더 공간의 발전 구도를 추적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각이한 공간의 선호 순서를 합리하게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에 따라 농업 생산 공간을 선차적인 위치에 놓고 그 다음으로는 생태 보호 공간, 마지막으로 도시 개발 공간으로 하는 이 선호 순서에 따라 3구 3선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에 기초하여 국토공간규획을 과학적으로 작성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자연조건과 인문지리조건, 발전수요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국토공간 및 그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국토공간 발전의 지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공간기초도표를 형성함으로써 각종 개발보호 건설 활동에 기본적인 의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공간 리용 효율을 적극 제고하고 공간 활용 방식을 혁신하며 신형의 공간 자원을 개척하고 자연 법칙과 경제 발전 법칙에 부응하여 경제와 인구가 발전에 적합한 지역으로 합리하게 집결되고 서로 어울리도록 함으로써 주체 기능이 효과적으로 제약되고 질서적으로 개발되는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형성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하여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순정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동분마의 고장, 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하 서쪽 기륜산 산발과 룡수산 사이에 조성된 좁고 긴 통로는 황하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이름이 하서회랑입니다. 하서회랑은 예로부터 중원에서 신강과 주황아시아, 서아시아로 통하는 통로였고 고대 비단의 길의 요충지였으며 따라서 주변에 많은 마을과 도시가 조성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단의 길이 남긴 눈부신 보석 중 하나인 무유입니다. 하서회랑의 동쪽에 위치한 비단의 길의 도시 무유는 남쪽으로 기련산과 마주하고 북쪽으로는 텅그리 사막과 인접합니다. 또 무유는 옛적에 량주라 불렸습니다. 서한 초기 한무제는 서역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흉노에 대항하기 위해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고 기원전 121년 한무제의 어명으로 파견된 곽거병이 하서에 주둔한 흉노를 격파하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한무제는 곽거병의 무공군위를 표창하기 위해 량주를 무위라 개명하고 이곳에 무위와 장액, 돈왕, 주천 등 하서 4개 군을 두었으며 이로부터 하서는 서한에 편입되었습니다. 기원전 106년 한무제가 천하를 13개 주로 나누면서 무위는 량주 자사부에 속했습니다. 동서교통의 원활함을 유지하고 흉노와 청족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한나라는 무위와 주변의 하서지역에서 이민둔전 제도를 시행하고 담벽을 쌓았습니다. 그 후 16국 시기 전량과 후량, 남량, 북량도 모두 이곳에 도읍을 두었고 수와 당, 송, 명, 청나라는 선으로 이곳에 군과 부, 주, 위, 도를 두었습니다. 2000여 년 동안 줄곧 사막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를 끼고 다섯 도시로 통하는 요충지였던 무위는 고대의 서역과 경제문화 교류를 진행하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유구한 역사는 무위에 많은 문물과 명승고적을 남겼습니다. 무위 도심에 위치한 뢰대는 전량국이 축조한 룡균대였으며 뢰조전과 삼성투모전 등 단 우에 솟아있는 고건물은 명과 청나라 때 신축한 것입니다.

16년 내지 219년대의 동안 시기 대규모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벽돌로 묘실을 쌓은 이 무덤에서 귀중한 문물 231점과 고대 동전 3만 개가 출토되면서 무위는 사학가들로부터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지하 박물관이라 불립니다. 출토된 문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교한 청동기로 된 마차 의장용 99점인데 그중 달리는 말을 주조한 청동기 동분마의 예술적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마초룡작, 마답 비언이라고도 하는 이 동분마는 34.5cm 높이의 45cm 길이, 무게 7.15kg에 달하는 초록색과 고동색이 어우러진 청동기입니다. 머리를 쳐들고 울부짖는 동분마의 세 말발굽은 공중에 떠 있고 오른쪽 뒤에 말발굽 하나만 놀란 새를 밟고 있습니다. 모양이 날렵하고 기색이 생동한 동분마는 전통적인 천마의 틀에서 벗어난 동시에 역학적 균형 원리에 부합되며 청동기 예술의 극치를 자랑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86년에 국보로 선정된 이 동분마는 현재 감숙성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동분마가 출토된 뢰대에는 천마 문화를 주제로 하는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롱서학부의 으뜸이라 불리는 무위 동남쪽의 문묘는 황궁 건물을 모방해 조성한 고건물 군락입니다. 이곳에서는 고건물이 장엄함을 연출하고 그 사이사이에 뿌리내린 울창한 고목이 하늘을 가립니다. 이 고건물은 전량국 또는 서화 시기인 1437년부터 1439년 사이에 신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묘는 2.5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다양한 건물을 거느립니다. 그중 동쪽에는 만세문종이라 불리는 문창제군을 공양한 문창궁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물이 자리잡고 남쪽에는 삼문이 있으며 북쪽에 숭성사, 주왕의 공자의 사당 공묘가 있고 서쪽에 양주 부유학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무 문묘 앞에 위치한 서화박물관은 건축물의 단면이 한자로 회자 모양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화는 중화민족의 한 구성원으로 중국의 역사 무대에서 한때 위풍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서화 문명이 몽골의 말발굽에 의해 정복되는 과정에서 서화의 문물과 도서 다수가 사라지고 수백 년의 세월 속에서 현재는 심지어 당강족도 역사 무대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화의 문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고 서화 문화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무위는 서화 역사와 중국 역사를 연구하는 소중한 자료를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으며 그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서화 박물관입니다. 무위산에서 남쪽으로 50km 거리에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있고 깎아지른 벼랑에 하늘 사다리를 방불케 하는 계단이 조성된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바로 하늘 사다리라는 의미의 천재산입니다. 천재산 석굴은 중국 초기 석굴 중 하나로 중국 석굴의 비조라 불립니다. 16국 시기 붕량 때 축조를 시작한 천재산 석굴은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천재산 석굴은 현재도 많은 문물과 흔적을 보존합니다. 벽화도 넓은 면적으로 보존되고 3층으로 된 석굴에 크고 작은 불감 17개와 100여 개의 조각상, 그리고 위나라, 수나라, 당나라 때의 많은 소중한 문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심 석굴에 자리 잡은 불상은 뒤에 산을 등지고 발 아래에 맑은 호수를 밟고 앉아 있는데 가벼운 물 한 개가 불상을 감돌며 흐르고 산과 물, 불상과 구름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펼쳐 감탄을 자아냅니다. 유구한 불교 역사를 보유한 무위에는 또 서역의 고승 구마라습이 무위에서 불법을 전파하고 불교 경전을 번역한 공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나습사탑과 중국과 일본 간 친손 교류를 증명하는 대운사, 하서의 4대 유명사원인 해장사, 정교한 건축을 자랑하는 송용사탑을 비롯해
많은 불교 사원과 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0: 그중 당나라 때인 800년대에 신축한 서장 불교사원 천당사는 불조 석가모니전과 공행궁, 문수전, 대경당, 룡왕전, 천불전 등 다수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원을 감싼 산발에는 숲이 무성하고 사원 앞으로는 맑은 강물이 흘러 자연경관도 빼어납니다. 북쪽으로 텅그리 사막과 인접한 무위에는 사막과 초원, 정원이 어우러진 중국 최초로 사막과 오아시스를 접목한 관광 놀이공원, 무위 사막공원이 있습니다. 독특한 지리적 조건과 알맞은 기후로 인해 무위에서는 포도가 많이 나고 따라서 무위는 중국 와인의 고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당나라 때 시인 왕한의 시 량조사에 나오는 포도로 빚은 멋진 술을 야광옥잔에 부어라는 구절이 바로 무위의 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최근 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주황혁명 근거지 민소력사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황혁명 근거지 민소력사박물관은 복건성 룡암시 신라구에 위치해 있으며 민소혁명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주황혁명 근거지인 민서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국가기념류 종합박물관으로서 담진림 등 기성세대 무산계급 혁명가들의 제의하에 지어졌습니다. 주황혁명 근거지 민소력사박물관은 1986년에 건설되었고 1989년에 정식으로 대회에 개방되었습니다. 주황혁명 근거지 민소력사박물관의 건축면적은 1만여 평방미터에 달하고 전시공간은 5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2만여 점의 문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소 주황혁명고는 모태동 동지와 주독 동지가 직접 용도에 개척한 곳으로 즉 주황혁명고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민소 주황혁명고는 1930년 3월에 정식 설립되었으며 1931년 4월에 이를 주황혁명 근거지에 편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확장을 거쳐 구역과 인구 모두 주황혁명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서 핵심구가 형성되었습니다. 민서 주황혁명구는 주황혁명구와 중국 혁명 역사에서도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서 주황혁명구는 막스주의 중국화의 중요한 실천지로서 모태똥 사상의 중요 발원지로 되었습니다. 20세기 20년대 말부터 30년대 전기까지가 모태똥 사상의 형성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모태똥은 민서 주황혁명 근거지에서의 혁명 실천을 통해 막스 레닌주의의 기본 원리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시키고 보편적 이의가 있는 일련의 리론 관점을 제기해 모태똥 사상을 초보적으로 형성했습니다. 민서 주황혁명고는 주황 홍군의 고향과 장수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민서 주황혁명고는 홍군 제4군의 생존과 발전, 홍군 제4군이 복건에 진입해 혁명 근거지를 건설하는 데 공간과 조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민서 주황혁명고는 또 주황혁명고의 후방 보장기지로서 주황혁명고의 경제 중심이기도 합니다. 민서 주황혁명고는 토지혁명과 농업생산, 공업, 수공예를 발전시키는 면에서 많은 경험들을 정립했습니다. 그때 수공업과 공영공업은 전체 주황혁명고의 절반을 차지했고 주황혁명고의 물자 집결지였기에 이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상점들이 즐비하며 시장이 번영했습니다. 근현래 주황혁명 근거지 민서 역사박물관은 선후에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 국가 국방교육 시범기지 등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애국주의 교육과 혁명 전통 교육의 중요 장소로 되어 룡암시 홍색 문화의 중요한 브랜드와 창구로 거듭났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수리공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아마비에 시력까지 잃은 사람이 과연 오토바이며 전기 자전거이며 심지어 대형 농기계까지 고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31살이 되기 전에는 리희주 자신도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수리공 일을 15년째 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믿고 일을 맡깁니다. 리희주의 수리부는 하남 남양 당하현 대하툰진 마장채촌의 작은 농가에 위치했습니다. 저녁 7시쯤이

1m, 길이 2m의 작업대가 있으며 작업대 위에는 리이주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공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구들은 크기에 따라 가지런히 수납함과 공구 상자에 수납되어 있었으며 리이주가 팔만 뻗으면 닿을 수 있었습니다. 16살 전까지는 리히주의 세계도 다채로웠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푸른 밀밭에도 가보고 황금빛 옥수수도 뜯었으며 배가 고플 때면 왼손에는 흰 만두를 움켜쥐고 오른손에는 빨갛게 익은 도마도를 들고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다리만 불편했습니다. 3살 때 고열로 인해 그는 소아마비를 앓게 된 것입니다. 내리지 않는 고열 때문에 부모님은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주사를 맞은 후 열은 내렸지만 이튿날부터 걷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소아마비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소아마비 진단을 받은 후 리이주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유채꽃이 필 무렵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갑자기 파란색 나비 한 마리가 제 눈앞에서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파란색 천이 제 두 눈을 감싼 듯 했습니다. 리이주는 8살 때 시막막 박리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책의 글씨도 보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리이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라도 학교로 향하는 길만 보인다면 넘어지면서라도 학교에 갔습니다. 그렇게 리이주는 교실 밖에 쭈그리고 앉아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16살이 되었을 때 학교 가는 길마저도 이젠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리도 불편한 데다 눈까지 보이지 않아 부모님의 부담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리이주의 삶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는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낮과 밤의 교체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매일마다 눈물 범벅인 어머니의 모습도 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뒤로한 채 자신을 방에 가뒀습니다. 그러던 중 리이주의 부모님은 그에게 라디오 한 대를 선물했고 그는 우연히 주황이민 방송국에 장애인들의 벗이라는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의 분투 이야기를 접하고 나니 그는 더는 이렇게 인생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희주는 집 밖에 나와 햇볕을 쬐기 시작했고 방송을 들으며 밥도 제때에 먹으며 새로운 시작을 시도했습니다. 농번기에는 엄마의 도움으로 밭에 나가 땅콩과 옥수수를 수확했고 농한기에는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농기계 수리에 몰두했습니다. 29살이 되던 해 리이주는 마사지를 배우러 집을 떠났었는데 형과 형수가 뜻밖의 사고로 인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젠 연세가 많은 부모님과 아직은 너무 어린 조카 리희주는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형과 형수가 오토바이 한 대를 남겼습니다. 비록 제가 오토바이를 탈 수는 없지만 이를 수리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래도 밥벌이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리희주는 매일 틈만 나면 오토바이를 만지며 그 구조와 선로, 심지어 라사못 하나하나의 위치까지도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처음 부모님은 희주가 차 수리를 하려다고 하니 이를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실명한 사람이 어떻게 차를 고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랜 설득 끝에 어머니는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월 9일, 리이주는 어머니와 함께 부품을 사러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고객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객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면 더는 고객이 오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리이주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개업한 지

0: 5일 만에 첫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한 마을의 할아버지 한 분이었습니다. 리이준은 긴장감에 진땀을 뺐고 옷마저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만을 연구했는데 첫 손님은 삼륜차를 끌고 왔더군요. 잠시 당황하긴 했으나 그래도 잘 만져보니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차수리에 성공하니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으로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리이준은 5원을 벌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돈을 호주머니에 넣었고 몇 초 지나지 않아 또 돈을 꺼내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고이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삼륜차 주인 할아버지도 이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리이준을 찾아왔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리이준은 포기하지 않았고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경험 있는 수리공에게 찾아가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대형 농기계도 손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리이준은 손을 깨끗이 씻고 마당에 앉아 기타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그 누구의 삶도 순탄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리이준은 어둠 속에서 몇 번이고 넘어지고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가장 밝은 모습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새봄이 좋아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리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파는 여름에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리파는 여름이 시작되는 날로서 사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음력으로는 4월, 양력으로 5월 5일이나 6일이며 이날 태양 환경은 45도입니다. 기후학의 표준에 비추어 보면 5일간의 평균 기온이 섭씨 22도에 이르러야 여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황하 중하류 지구의 리파 시절 기온은 이 기후학의 표준과 대체로 가까운 바, 이 지구는 바로 24절기의 기원지입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리파를 여름의 시작으로 삼은 것은 실제 정황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리파 15일간을 5일씩 3개호로 세분한 후 4개호의 특징을 총화했습니다. 초고에는 개구리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있다면 개구리들이 논밭이나 강호에서 울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이후에는 지렁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있다면 지하의 온도가 높아져 지렁이들이 땅속으로부터 땅 위에 기어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삼보에는 오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는 황하 이남 지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봄을 태어나는 계절이라고 말한다면 여름은 자라나는 계절로서 대지의 동식물은 모두 왕성한 생장기에 들어섭니다. 전국 각지의 기온은 대폭으로 높아지고 강우량도 많아져 남방의 올뼈는 이미 분화를 하고 유채는 열매들이 거의 익어갑니다. 봄에 심은 콩, 옥수수, 수수, 조, 면화 등이 변이어 싹트오릅니다. 농작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까닭에 농전관리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이때 특히 제때에 김을 매여 잡초를 없애버려야 하므로 한간에서는 하루 김을 늦추면 사흘 김매도 다 못 맨다는 속담까지 있습니다. 파종을 놓고 말한다면 속담에 말하듯이 리파를 전후해 고구마를 심고 벼를 심고 깨를 심습니다. 밀은 한창 무성히 자라나는 시기이므로 농전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과거엔 리파가 되면 농작물도 자라지만 해충도 번성하고 또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을 제거하는 행사를 권장했습니다. 리파에 이르면 그간 일교차가 크고 변화 많던 날씨는 안정되고 천지 만물은 무성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잎새를 띄운 나뭇잎은 윤기를 더하고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싹을 틔워 푸르름의 여름으로 넘어가고자 몸부림칩니다. 이때 마을에 한두 그릇쯤 있는 잎합나무에서 흰 꽃이 핍니다. 꽃은 마치 흰 쌀밥같이 온 나뭇가지를 뒤덮으며 피는데 꽃이 한꺼번에 잘 피면 그에 풍년이 들고 꽃이 신통치 않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하여 우리 조상들은 쌀밥나무라 부른 잎합나무를 통해 그 해의 풍륭을 점쳤습니다. 산에는 뽁국이 우러예고 들에는 온갖 나물들이 지천으로 돋아나 입맛을 돋굽니다. 로금이 무성해지고 농가에서는 모자리 돌보기 등의 농산일이 한창일 때입니다. 리파가 지나면 여름이라 했지만 산간지방에서는 우박이 내려

담배, 깻잎, 고추 등 어린 모종이 해를 입기도 하며 또 높새바람이 불어 농작물의 잎을 바짝 마르게 하는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음력에서는 보통 4, 5, 6월의 석 달을 여름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립하 이후 딥추 전날까지 여름이라고 합니다. 이맘때면 고구에 마련한 모짜리도 자리를 잡아 농산일이 좀 더 바빠집니다. 여름이 다가올 것을 알리는 립하는 신록을 재촉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립하가 되면 농작물도 자라지만 아울러 해충도 많아지고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들을 없애는 작업도 많습니다. 옛날 어떤 지역에서는 세시 행사의 하나로 립하 무렵 쑥무리를 절식으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노래 내 고향 봄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미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오진왕 자라디버스는 양황시드 능살라 탐문 덤문 지르글 융건 빠뜨르다다 노홍관주 짬을리 조정치왕인 후보 자가 독스니 엿살았다 짬라디르지 은훈드 오들지 체멸회 시구시기 체멸회 아인장만 허시버니 예바 득슨 자문드 바까 한농에쇼 예스 작은 총시 예쁘사를 배가를다 누구한 구한다 룻내 업무늘 벌게하 루후원 지관나선 바르군 농문제 허스발문 늙은 지글 믿으시

자 은누들이는 해분들 조증 왕발불 내맥이 잘제 아무부 흐르거지고 아로라스때 안하사와 흘천테이 뭐 잡을세라는 억두 넙트롤 졸고 언체는 늘은 몰라 능일로 한월스 못 들지 말고 왜 그만 어부림이다 원나 흘렀.